노래 하나, 추억 둘. 설명서나 사용법에 적당히라는 말이 나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싶어요. 이건 진짜 직접 이리저리 조절해 봐야만 가늠이 되는 거겠죠. 정답이 없고 실패하더라도 직접 해봐야만 그 정도를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적당함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정도다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짠맛, 적당히 오래, 적당히 시원함, 이런 거 전부 다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적당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면 남들이 뭐라 해도 별 다섯 개 주셔도 됩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이에요. 주주클럽 나는 나.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요리 레시피 같은 거,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적당히 넣고 적당히 끓인 뒤에, 뭐 적당히 식힌 뒤에. 저는 이런 대목마다 항상 막히더라고요. 이 적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인가. 그러면 옆에서 그래도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결국은 내가 이리저리 조절해서 판단하고 가늠하는 건데. 그게 내 입에 맞으면 뭐 어떤 식으로 조리를 했건 간에 그게 뭐 적당한 결과물로 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서 나쁘지 않은 정도를 찾으면 그게 바로 적당함 아니겠습니까? 음식 말고도요. 인생의 점수도 내가 느끼는 적당함으로 최고점 주셔도 되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일부러 별 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둘 함께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제일 여유롭게 남기시는 방법이 바로 홈페이지로 오시는 건데 그게 또 약간 이리저리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간소하게 주시는 방법이 문자로 길게 주실 수 있으니까요. 분량은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셔도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소방차 사랑하고 싶어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아기가 태어날 때 인생 수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고 상상해보자. 나는 그 수첩에 이렇게 써있으면 좋겠다. 지구에 온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는 동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니까요. 감정은 삶의 일부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기쁨이나 흥분은 물론 좌절, 실망, 분노, 불안 등 모든 감정이 살아간다는 것의 일부다. 미국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죽은 사람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죽은 사람은 좌절, 실패, 고통 등을 겪을 일이 없으니 말이다. 매일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출근할 때마다 귀찮고 싫은 감정을 느끼고 직시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더 한다든지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배우자가 기다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인 것 같은 고독을 느낀다면 그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만 다음 단계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려준다.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나타내준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유페시안의 감정은 잘못이 없다 였어요. 감정은 숨기면 독이 되고 받아들이면 약이 된대요. 뭐 불안이라든지 분노, 상실, 두려움, 수치심 혹은 죄책감도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감정은 옳고 저 감정은 뭐 그르다는 식으로.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은 없는 거죠. 그냥 그러한 감정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노하고 실망한 모습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뭔가 희열이 가득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기면 내 감정이 자유롭겠습니까?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가 연출하는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직 긍정적인 감정만 나에게 허용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들을 숨긴다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의 병이 쌓이는 걸 거고요. 차곡차곡 몸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슬픔이 많이 쌓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울감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거고요.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감정은 안에서 곪다가 결국은 심한 분노나 혐오나 뭐 증오나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감정은 공존하는 거라서 어떤 것에 특정적으로 이건 허용하고 말고 이런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생각하고 감정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감정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과 잘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좋겠네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최성원의 이별이란 없는 거야 함께 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화해 연가였어요.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한 주도 행복했어요 하셨는데 저도 덕분에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냅니다. 한은수님, 금요일 출근길이 상쾌하네요. 아무래도 금요일은 금요일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네, 특별한 뭐가 없어도 괜히 막 똑같은 운동화 신었는데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구두 신었는데도 막 운동화 신은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1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황금배련님 어서 오세요. 가을다운 아침 공기 마시면서 안양천 라이딩 중이시라고요. 노추가 있기에 더욱 즐겁네요 하셨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게 보내시고 그리고 금요일만의 여유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런 풍경 같거든요. 멋있네요. 그리고 7536 뒷번호 쓰시는 분, 또 바람구름님 어서 오십시오. 권영섭님도 반갑습니다. 은정님, 그렇게 은정님 요즘 많이 바쁘신데도 진짜 이렇게 꼭 들러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새로 시작하신 일은 어떻게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7124 뒷번호 쓰시는 분, 번호가 바뀌셨다고요? 전에 혹시 닉네임으로 주셨으면 그 닉네임 한번 다시 남겨주시면, 왜냐면 이게 번호가 바뀐다고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다시 설정해 놓을게요. 304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931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조금 쌀쌀한 아침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갔어요. 이러다가 조만간 얼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네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추워진다는 말이죠. 라고. 그죠. 뭐 갑자기 지금 큰 어떤 틀이 역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점점 일교차가 조금씩 좁혀지다가 이제 완전히 추워지고 또 눈 오고 그러다가 해 바뀌고 꽃 피고 새 울고 그렇게 또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느낌,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체감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지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경미님도 와 계시고요. 차미수님, 가을가을한 날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을가을하다라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어떤 의미나 어감이나 이런 걸 들으면 딱 찰떡같이 알아듣겠다 싶은 그런 말이긴 해요. 딱 그런 느낌 하는 거.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4298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영희님 어서 오세요. 그 어떠세요? 몸은 좀? 대상포진 괜찮으신 건가요? 그리고 503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희 부부는 칠순잔치 겸 중국 청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세월 참 빠르네요. 내 나이 칠순이라는 게 세월이 참 빨리 흘러요. 건강하게 아무쪼록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분 여행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칠순 뭐랄까 칠순 잔치 겸 여행이니까 칠순을 위한 여행. 네, 요즘은 정말 뭐 그런 어떤 잔치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여행으로 다른 걸로 좀 의미 있는 거 찾아보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두 분에게 남는 그런 추억이 많이 만들어지셨길 바랍니다.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준비했고요.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두 곡이에요.

스타쉽의 We Build This City,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였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716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쵸. 속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냥 계속 과속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그건 누가 좀 단속 안 해줄까요? 시간은 똑같은데 참 신기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막 어른들이 뭐 아이고 지금이 어떨 때다 나중에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하나도 귀에, 아니 뭐 인생이 똑같은 시간인데 뭐 그럴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그런 거 요즘 제가 느끼는 기분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0이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은선님 반갑습니다. 은선님도 이번 가을 계획이 많으셨는데, 그쵸?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날씨 때문에 마음만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뭐랄까 활동하기 좋아져도 괜히 마음에 약간 봄바람 가을바람 드는 그런 기분인 거고, 그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힘들고, 어쩌면 좋나요? 네, 뭐 스스로 잘 다독여가며 해야죠. 김선숙님, 어제는 가을을 느껴보려고 국화를 3개나 샀어요. 어제 다 잘 다녀오신 거죠? 빨간 국화가 눈에 드셨다고. 오늘도 시원하네요. 밭일하고 시원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요. 라고. 네, 선수님. 일요일, 토요일은 좀, 어쨌든 일요일이 먼저 나왔는데, 좀 쉬세요. 네, 댕댕이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유차겸님이 안녕하십니까 소디님. 영덕에서 항상 일하면서 잘 듣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산에 있는 축구장까지, 오, 축구장이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 축구장까지 산책을 가는데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해도 이제 빨리 지고요. 가을이 온다는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가을이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체감하는 가을이, 그리고 점점 변화가 더 생긴다는 거겠죠. 근데 진짜 제가 한 며칠 전에 자꾸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막 기온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막 추워요까지 써주셨길래, 아이 그래도 아직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잠깐 뭘 버리러 내려갔다가, 물론 정말 막 패딩 꺼내 입어야 될 추위까지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까지 선선을 지나 약간 쌀쌀하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침 저녁 변화는 정말 빨리빨리 눈에 띄게 커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아이디를 나벤맨이라고 해주셨어요. 나벤맨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벤맨. 가을가을 하네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청곡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게시판으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문자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참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삼혜수님의 신청곡을 2부 끝곡으로 전할까요? 아바의 댄싱 퀸 함께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지선님도 오랜만에 봬요. 지선님은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네요. 집안에 결혼식도 있었고 약간 그 결혼식 준비위원장 같은 걸 하셨나 봅니다. 막내 동생분 결혼시키느라 한동안 너무 바쁘셨다고요. 그러게요. 당사자가 사실 뭐 제일 신경 쓸 게 많긴 하겠지만 그걸 준비를 해주는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가족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예전에 요즘은 어떤가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들은 막 그 웨딩 잡지 이런 거 사가지고 참고서처럼 끼고 아 너무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의 얘기인가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사님도 한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해선님도 와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3분은 월수금 참여 코너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 사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어떤 사연 인지는 이제 노래 듣고 만날 텐데 나도 내 이야기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은수님의 신청곡을 들으면서 갈까요?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953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외할머니 댁이 새롭게 변신해서 온 식구가 다녀왔습니다. 외할머니 댁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외사촌 오빠네가 사는 집이에요.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이제는 안 계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고 저도 거기서 한참 컸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인근 소도시에서 오래 살던 오빠네가 시골집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귀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여태 제가 봐온 할머니 댁 특유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중간에 새를 놓을 때도 반 양옥으로 고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큰 뼈대만 남기고 올 리모델링? 그런데 완전히 딴 집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집 고치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의 솜씨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게 오래된 시골집을 어찌나 근사하게 만들었는지요. 가정집 말고 카페 같은 걸 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한참 둘러보고 나니까 좋은데 조금 아쉽고 멋있는데 조금 어딘가 어색하고 그런 감정 이해하실까요? 아마도 이제는 제가 그 품에 파고들어 자던 외할머니의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겠죠. 반 양옥으로 고쳤을 때도 아래채의 예전 모습은 그대로여서 외할머니 손때 묻은 물건들이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영원히 그대로 둘 순 없었겠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남겨둘 걸 그랬다 싶어요. 옛날 시골집은 다 조금씩 작았어요. 방도 작고 부엌도 작고 창고도 작고.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이제는 오빠네 집. 이리저리 구조를 좀 바꾸니까 진짜 뼈대가 옛날 집이란 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식들 세컨하우스처럼 쓰라고 펜션처럼 꾸몄다며 자주 오라는데 진짜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다 같이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랬네요. 공기 좋고 저에겐 어린 시절 추억도 가득한 외할머니 댁. 이제는 오빠네로 매년 피서 오겠노라 약속도 하고 왔죠. 제 유년 시절 추억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가을에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도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엄마에겐 여전히 친정이 셈이니까요. 확실히 남쪽이라 9월이 시작됐는데도 푹푹 찌더라고요. 모두들 여름나기 끝까지 잘하십시오. 그리고 왠지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래를 올해는 못 들을 것 같아 이 노래 신청해봐도 될까 모르겠어요. 여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아서 징검다리의 여름 예민 아에이오 듣고 싶습니다.

예민의 아에이오우,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 징검다리 여름이었어요. 뭔가 이 노래도 이제 들으면 더 못 듣겠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시간 빠르다 싶네요. 왜냐면 이 노래 좀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더워졌어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얘기를 앞에다 붙이셨단 말이죠. 신기합니다. 자, 우리 9532 쓰시는 분의 사연 그리고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집 정말 예쁘게, 그렇죠, 리모델링 같은 거 보면 그 집이 이 집이 됐다고? 막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예쁘게 근사하게 변신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빠네가 살고 있고 뭐 외할머니, 외삼촌, 그 시절의 추억이, 흔적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그래도요, 그래도 생각나면 갈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정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딸들이 친정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면은 더 이상 친정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저는 그냥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 계실 때는 그래도 더 많이 가게 되는,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도 거기가 또 어렸을 때 잠깐 거기서 지내셨다는 걸 보면 이제 외할머니 손에 좀 크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곳은 그냥 영원히 마음에 어떤 고향 같고 안식처 같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3이 쓰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더 멋진 펜션 같은 게 생겼으니까 대신 갈 때 집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챙겨서 그렇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과도 꼭 한번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42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치즈 돈가스 만들면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치즈 돈가스 가게를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5584 쓰시는 분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방송 너무 좋네요 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자주 봬요. 또 현동수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셨고요. 그럴게요. 김정태님도 오늘도 멋진 사진을 또 이렇게 먼저 앞에 걸어주시고 아 진짜 멋지네요. 하늘 구름이 예술인데요 정말. 아 제가 감상하는 명작들은 김정태님이 진짜 반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동수님은 밭에 와서 옥수수도 찌고 옥수수도 따고 땅콩도 캐서 갑니다. 먹고 싶었나 봐요. 옥수수를 딴다고 써주셨는데도 찌고로 옥수수 따고 땅콩 캐고 아우 양손 가득히 지금 들고 가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782 뒷번호 쓰시면 먼저 인사 주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황금베르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구심점이 없어서 아무래도 자주는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진다곤 하지만 그래도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3부 끝곡으로 현동수님 신청곡을 준비할게요. 장현의 마른 잎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훅의 베이비 맥스 헐 블루 진스톡. 이 곡은 1423 뒷번호 쓰시는 분이 돈가스를 신나게 만드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노래였어요. 진짜 돈가스 가게를 하신대요. 제가 가게를 하시나요 혹시? 그랬더니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 뭐라 그러죠? 그 돈가스 그 아무튼 두드려가지고 그 빵가루 입히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이제 말 덮어서 말아서 접어서 아무튼 그래서 튀기나 봅니다. 하, 제가 맛있게 먹던 치즈 돈가스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였군요. 아, 주방도 너무 깨끗하시고 보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15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민님은 조금 일찍 가신다고 괜찮습니다. 그냥 바쁘신데 어여 가세요. 현동수님 예쁜 사진. 아, 너무 예쁘네요. 정말 이거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신청곡이 또 막 쌓이는데요. 일단 권용섭님 신청곡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4298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 두 곡 듣고 옵니다.

강성의 장난감 병정, 먼저 들으신 노래는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이었습니다. 아, 1423 쓰시는 분 잘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튀겨주세요. 그리고 행운두배님도 듣다 보니까 노래들 반갑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정태님이 보내주신 사진들 모아서 노추 사진전 열어보는 거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노추사랑 대상 후보는 우리 저기 행운두배님은 이런 거 되게 재미있게 보내주세요. 이 후보가 이렇답니다. 신복수님, 김정태님 아닌가 싶다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죠. 예. 근데 진짜 우리 아까 현동수님도 그렇고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모아서 옛날에 예쁜 엽서전 했던 거 뭐 이런 것처럼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 보기 아깝고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해봤죠. 하면 오실 거죠? 하면 자, 그리고 권영주님도 네, 금요일이고 날씨까지 좋으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는 너무 화창한 날보다 약간 좀 뭐랄까 뭐 좀 이렇게 포장을 하자면 톤 다운돼 보이는 그런 날씨가 나는 더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으니까 약간 내 마음에 구름이 껴도 날씨는 화창한 게 좋아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화창하면 똑같이 화창하면 좋고 구름이 껴도 날씨는 좀 이렇게 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신청곡을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우리 5584 쓰시는 분이 마법의 성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키드 버전 원하신 걸까요? 키드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백동우 키드 버전이었습니다. 이 키드 버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아 정말 신선한 충격. 누구야? 뭐 남자야? 여자야? 애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놀랐던. 근데 뭐랄까 제목도 그렇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키드 버전을 많이 찾아주시길래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5584님 괜찮으셨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선님이 아까 인사 남겨주실 때 역시 사진 주셨는데 제가 늦게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짜 사진 많이 주셨더라고요. 진짜 우리 한번 뭐 해봐야 될까요? 아 정말 말로는 상상으로는 뭘 못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취미가 있구나부터 아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분은 여기에 자주 가시는구나 참 많은 걸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짐작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걸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정말 무슨 뭐 전시회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하는 이유가 이런 사진을 주셨어요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아이고 황금별에는 벌써 또 금요일 인사해 주신 거예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우리는 월요일도 생방송 때 만날 거니까. 그리고 오늘 끝곡은요. 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신청해주시고 이러는 곡들 중에 하나긴 한데 예, 약간 가을 신고식 같은 노래. 오늘은 김정태님이 조심스럽게 이 노래 될까요? 하셨는데 처음 문자 주신다는 252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될까요? 라고 또 관로해서 조심조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길래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신 노래를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올가을엔 다들 사랑하시고요. 박미애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않고,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본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불지품 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버겁고 즐겁고, 이렇게 삶 속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은 과잉될 때도 많고 일상이 흔들리거나 정체될 때도 있는데요. 그 감정을 필요할 때만 쓰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슬플 때마다 무너지고 화날 때마다 분노하기보다 그 일을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초연함을 갖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쉽고 깊이 있게 만나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붐의 향기 만나보는 금요일인데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이어갈게요. G.O.D. 길, 이어서 창작 성가입니다. 마음소 길들이기.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영육상전입니다. 영육상전은 원불교의 교리표 가운데 하나로 교전 맨 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영적인 삶인 정신의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의 삶과 육신의 삶,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인데요.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 복과 해를 원만하게 갖추자는 뜻에 이사병행의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는 이때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한다고 밝혀주시면서 영육상전을 우리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셨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자대비가 교리와 제도에 두루 잘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육상전법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법을 잘 받들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공부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재불재성의 정전시민을 정통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쓰게 해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영육상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73장입니다. 몸과 마음 어울려 영육상전가 듣고 옵니다.

최근 한 동료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해줬다. 그레이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나요?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자동 반응으로

칭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려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봤다. 내가 정말로 잘 듣는 사람일까? 사실 나는 서구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동조하듯 자주 머리를 끄덕이거나 내 말이 맞아, 그래 그래, 와우 진짜? 처럼 리액션을 중간중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눈을 직접 마주쳐야 한다는 것도 반복된 교육을 통해 배웠다. 잘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친구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택배는 집 앞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하거나 대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한다거나 오히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생각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잠깐 마음을 멈춰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청취자처럼 보여지는 훈련을 했는가, 혹은 진정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상기해보자. 그렇다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대가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여유를 주지 않는 태도는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청취란 상대의 판단이나 원하지 않은 충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이 가장 진실된 자신을 공유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말을 중단시키거나 논쟁하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안으로 신임을 받으려고 하거나 회의 전에 미리 내가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는 정말 드물게 듣는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다. 상황을 먼저 통제하려고 하면 진실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눈까지 모두 가려진다. 진정한 들음은 수동적이 아닌 완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지금 온몸으로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함께 잠시 해보자.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잘 듣고자 하는 당신의 단순한 의도는 힘든 일과를 보낸 사람을 곧바로 치유할 수도 있으며 오늘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잘 들어준 최고로 멋진 사람, 귀가 큰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거룩한 법문은 말하기 앞서 잘 들어주는 것에서 이미 자비의 치유가 일어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송상진 교무님의 글 거룩한 법문은 잘 들어주는 것 만나봤고요. 이어서 백명한 민지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법음의 향기 이어갑니다. 로이킴 바람의 노래.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76장과 185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76장의 제목은 천가지 만입석이입니다. 성리의 노래인 이 곡은 중산 정광훈 대봉도께서 가사를 쓰셨는데요. 성리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인간의 자성 원리를 공부하는 공부법으로 사리 연구의 한 과목입니다. 성리란 성리학의 성과 이에서 나온 말로 성증리라고도 합니다. 인성과 천리를 하나로 보아 마음의 성과 심, 우주의 이와 기를 논하는데요. 원불교의 성리는 성리학과 선종의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원불교 정전 정기훈련법에서는 성리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알자함이라고 정리합니다. 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법의 근본과 모든 이치의 바탕이 성리에서 이뤄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이치, 곧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서 활용해 가는 것이 성리를 공부하는 목적일 텐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성리가 모든 법의 조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근본이라는 뜻이므로 기존의 장엄 종교가 성리에 바탕한 절대적 진리의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이어서 나머지를 빠르게 알게 되고 생활에 힘을 내도록 하는 공부가 성리라고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성리를 통해 내 삶을 좀 더 활기차게 가꿀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성가 76장입니다. 천가지 만입사귀 성리의 노래 듣고 올게요.

성가 76장 천가지 만 잎사귀 성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성가는 185장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은 도반인데요. 도반은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벗을 의미하며 도로서 사귄 동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반은 불도의 성취를 공동 목적으로 하여 수행한다는데 뜻을 두고 있는데요. 원불교에서는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생의 진리, 의리로서 심월상조, 심심상련하는 법동지가 도반의 의미라고 보고요. 원불교의 공부와 사업을 함께하는 법형제를 도반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삼세의 수견과 눈기로 얽힌 우리 동지들은 세세생생 서로 도울 동지이요 도반이라 서로서로 곧고 바르게 깨우치며 너그럽고 알뜰히 인도하여 진실한 동심동체의 동지가 돼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다운 도반이 돼주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감사와 보은으로 불공하며 큰 원을 이뤄나가자는 다짐, 그리고 낙원세계의 불국토를 이뤄나가자는 다짐이 바로 성가 185장에 담겨있는데요. 그럼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낙원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원세계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세계로 괴로움으로 가득 찬 현실세계와 달리 이 세상 밖에 있다고 상상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낙원이 이 세상 밖에 따로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주체가 되어 물질 과학 문명을 선용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낙원의 의미는 세 가지 방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낙원으로 마음이 지극히 안락한 경지이며, 둘째는 신낙원으로 각종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육신이 편안한 경지이며, 셋째는 사회적 낙원으로 인류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아끼며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지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욕망과 다른 사람에 대해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는 상대적 경쟁심을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낙원은 현실에서 이루기가 쉽지 않아 현실 밖에 있는 낙원을 동경하거나 영원한 이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상론은 자칫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 도피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사상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운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먹기에 따라 나타난다는 일체의 유심조의 이치에 근거해 낙원은 새로 건설해야 할 이상세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이를 모르고 수용하지 못할 뿐이라고 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바른 진리신앙과 도덕의 훈련을 통해 일체의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낙원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번 성가를 함께 들어볼까요? 성가 185장 우리는 한 가족 만나봅니다.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보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 마감일은 오는 14일입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열린교화 박람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 기록유산사업단이 마음을 모아 원불교 문화유산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문화유산 1차 학술대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총부 법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 재조명이란 주제 아래 원불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 성지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제강점기에 원불교 서울성적지 자료연구, 원불교 만덕산 성지의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 종합토론과 총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학술적, 문헌적 고증을 통해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채취를 느끼며 만끽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인데요.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훈련에 이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차 훈련이 진행됩니다. 성자의 마음을 채받자라는 주제로 함께하며 김일상 교무님과 조원호 교무님의 특강을 비롯해 특별한 성지 순례, 타종 체험, 성탑 기도, 익산 성지 느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장소는 익산 성지 중앙 상주 선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상주 선원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유독 쨍하게 내리쬐던 오후면 나무에 달라붙어 더 뜨겁게 울어대던 녀석. 어느새 그 매미 소리가 뚝 끊긴 걸 보면 계절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싶어요. 소음이 잦아든 자리의 고요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토록 서럽고 뜨겁게 울어대던 소란스러움이 문득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마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말이죠. 문득 생각할 게 많아지는 높고 깊은 9월의 어느 날, 기분 좋은 12시,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로 분위기 좀 이어가 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반갑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김전이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의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가슴에 툭 내려앉은 짧은 시 구절 하나에 마음이 일렁이는 오늘 같은 날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가을을 타는 건지 평소엔 무심코 지나치던 글귀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하니 말이에요. 이젠 공기마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서해진 초가을의 길목,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기분 낼 수 있는 음악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핸드폰을 여시고 문자 쪽으로 들어가셔서 샵8970으로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NCI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미우의 종로에서

엔시아 기억날 그날이 와도 미우의 종로에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행복했답니다. 굿벅. 오늘도 건강 챙기시는 하루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뭐 복수님께서 계신다면 건강도 확실히 챙기고 행복한 한 주이고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분께서는 안녕하세요 희원님 반갑습니다. 기분 전 12시에 도착했네요. 우울했던 8월의 악몽이 사라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 저는 오늘 새벽에 굉장히 그 악몽 같은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어요 정말. 아, 어제 뉴스에 그 말벌이 많이 날아든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꿈에 제 어깨로 말벌이 날아들어갖고 쏘지도 않은 채로 걔가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서웠는지 눈이 번쩍 떠졌는데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깨를 바로 봤네요. 아, 어깨를 또 너무 세차게 돌려갖고 담이 올 뻔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아, 정말 악몽 같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 김혜선님이 저의 가을은 수영 시작입니다. 아침잠이 많은데 수영 시작했어요. 아직은 음파부터 배우는데 그래도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길도 수영하고 가니 뿌듯뿌듯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요? 저는 수영을 예전에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 개헤엄 아시죠? 뻐끔뻐끔 거리면서 그렇게만 하는데 혜선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약 3개월 후에는 누구보다 수영을 잘하실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성 매튜 김태래 박건욱의 오늘도 그냥 고 트레저의 파라다이스.

성 매튜, 김태래, 박건욱의 오늘은 그냥 고, 트레저의 파라다이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216 쓰시는 분이 밤만 나는 가을 하늘 좋아요. 신청곡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이상하게 가을은 누군가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밥이 맛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지. 네,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다 익어가는 계절이라 그런가 봐요. 뭔가 과일도 맛있고 밥도 왜 이렇게 맛있죠? 살이 자꾸 찌는

인격이 찌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홍경환님은 오늘도 버스 운행하기 위해 군산터미널에서 잠시 쉬며 희원씨 목소리를 들으니 기운이 좋네요. 힘내서 안전운전하라고 응원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경환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저와 함께 보내보자고요. 뒷번호 4018 쓰시는 분께서는 친구들이랑 가을맞이 단풍놀이 날짜를 잡는데 누구는 허리를 시술 받아야 한다. 누구는 손주를 봐야 한다. 날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11월달 말로 밀렸는데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보고 오게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11월에 가시면 진짜 조금 이제 단풍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엔 AI가 좋아서 아 여러분들 만드실 생각만 하신다면 지금도 단풍을 초록 산의 단풍으로 만들 수 있어요. 4018님 요즘 AI를 좀 먼저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우리 가을 여행 갔다 온 것 같다라고 하시고 11월에 가셔갖고 또 그렇게 즐겁게 노시면 어떨까.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톡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머 너 이런 재주가 있었니 이러면서 또 그렇게 웃음바다 한번 되는 거죠. 예, 아, 기분 좋게 보내는 게 11월까지도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덕분에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1부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박은빈의 종이비행기.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7812 쓰시는 분이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괜히 센치해져서 이어폰 꽂고 발걸음을 천천히 걸었네요. 9월은 참 묘한 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월에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10월에 또 굉장한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센치해지지 마시고 기분 좋은 것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귀뚜라미 소리가 굉장히 정겨워요. 그렇죠? 뒷번호 3049 쓰시는 분께선 일주일 전만 해도 점심 먹고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 오늘은 신기하게 따뜻한 라떼를 시켰어요. 바람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는지 컵 잡은 손이 기분 좋게 따뜻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오트라떼를 아침에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좋았지 않아요? 뒷번호 3184 쓰시는 분께선 나이 50이 넘어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스펠링도 자꾸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공부하는 제 모습 스스로 대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영어 회화 다니시고 그리고 내년쯤에서 또 외국 여행 가셔서 영어 회화를 막 촥 하시면 아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제가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김기태의 나무가방.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김기태의 나무가방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 호성님께서 희원님 날씨가 쌀쌀하네요.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신청곡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호성님도 금요일까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뒷번호 5521 쓰시는 분께선 퇴근길 창문 열고 달리기가 딱 좋은 날씨예요. 유독 뜨거웠던 올 여름을 견디느라 다들 고생 많았잖아요.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다 같이 힐링하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다 같이 주말은 힐링하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 1149 쓰시는 분께서는 안방 북박이장 여름옷 정리하다가 작년에 사두고 택도 안 뗀 얇은 카디건을 발견했어요. 공짜로 새 옷 얻은 기분이라 금요일 신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작년에 사뒀다가 올해 한 번을 못 입고 지나가는 옷들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있어요. 꼭 있고 택은 띄었지만 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그런 옷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에는 꼭 가을에 다 입길 바라고, 아, 작년에 입었는데 올해 만약에 안 입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처분해야 돼요. 막상 내년이 되면 입을 것 같지만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의외로 옷장 정리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박진주의 슬픈가도,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박진주의 슬픔과도 정원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VOS의 그때와는 다른 오늘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바버렛츠의 Like I Do.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Back to the 9020. Bong to Spot in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05년 9월 둘째 주 순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5년이란 검색어를 넣고 뉴스를 쭉 살펴보면 파란만장 세상사가 촤르륵 쏟아집니다. 이렇듯 음악 한 곡에 촤르륵 쏟아지는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2005년 9월 둘째 주 20위입니다. 아시아의 넘버원이죠. 보아의 모토가 차지했네요. 그녀의 정규 5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힙합 리듬이 가미된 R&B 댄스곡으로 숨막히는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질주하던 그녀와 잘 어울렸던 보아의 모토가 20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위 곡은요. 주석과 임정희가 함께한 힙합 뮤직이 차지했어요. 힙합 뮤직. 그때 우리가 즐겨 듣던 힙합 음악 맞습니다. 주석은 고등학교 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를 통해 힙합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무명인 자신에게 곡을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직접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해 힙합 레이블에 위풍당당 업적을 남긴 이것이 진정한 힙합. 힙합 뮤직이 19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위 곡은요. 유리상자의 숙녀에게가 차지했네요. 예전에 너무나 슬펐던 영상과 함께 이 노래가 흘러나와 엄청 울었던 기억들 있으시죠? 가사를 곱씹고 곱씹으면 정말이지 울컥하게 하는 그런 곡 숙녀에게가 18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8위를 차지한 유리상자의 숙녀에게

요리상자의 숙녀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5년 9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7위입니다. KCM의 스마일 어게인이 차지했네요. 2집 타이틀 곡이고요. 여전히 울먹이는 듯한 그의 수월 창법에 아련해지는 곡입니다. 드라마 때려 OST로 혜성처럼 나타나 그만의 장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KCM의 스마일 어게인이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김종국의 그녀의 남자에게가 차지했네요. KCM을 봐도 그렇지만 김종국까지 나란히 세워두니 아마 가창력은 근육에서부터 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한 남자 김종국의 그녀의 남자에게가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코요테의 1,2,3,4가 차지했네요. 코요테 노래는 원래부터도 하이였는데 거기에 더 업, 그것도 필 업 시켜서 컴백한 8집 앨범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가사 듣는 재미가 쏠쏠한 코요테의 1,2,3,4가 16위였고요. 백투 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7위를 차지한 KCM의 Smile Again.

KCM의 Smile Agai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05년 9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죠. 14위입니다. 아, 이 곡 명곡이에요. 이정의 한숨만이 차지했네요. 정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배우 진구 씨의 사랑한다 말하면 이별이 올까봐 라고 말한 실연의 한마디를 듣고 바로 이 곡의 후렴구를 이정이 탄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술 취한 친구의 한숨이 이렇게 명곡으로 탄생했다는 이정의 한숨만이 14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위는요.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가 차지했네요. 용감한 형제가 처음에는 소속사의 가수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프로듀서로 전향하고 그렇게 만든 첫 곡이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였다고 해요. 첫 출발이 아주 나이스였던 눈물 씻고 화장하고가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MC 더 맥스의 추억 속의 재회가 차지했습니다. 4집 정규 앨범을 앞두고 리메이크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른 리메이크 앨범과는 조금 다르게 정곡을 평소에 존경했던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로 꽉 채웠다고 합니다. 비슷한 듯 또 다른 분위기 MC 더 맥스의 추억 속의 재회가 12위에 있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3위를 차지한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 Hit me!

렉시의 눈물 씻고 화장하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12시 2005년 9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위 곡은요. 견우의 내 눈물이 하는 말이 차지했네요. R&B 소울풍의 신예 보컬리스트이고요. 처음에는 가이드 보컬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력 있는 작곡가들의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부르면서 실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허스키한 목소리에 실린 호소력이 신예 같지 않다라는 평을 받았죠. 견우의 내 눈물이 하는 말이 2005년 9월 둘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견우의 내 눈물이 하는 말.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곳. 기분 좋은 12시 이조로 마음을 넣어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요름 대체송. 오늘은요, 뉴진스의 어텐션, 미아오의 미아오,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띄워드립니다.

뉴진스의 어텐션, 미야오의 미야오,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덕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 둘 등급이 있다 강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0194 쓰시는 분께서 옷장 정리하다가 긴 팔 얇은 셔츠 하나 꺼내 입고 나왔네요. 계절 바뀔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희원님 목소리 들으며 금요일 오후 기분 좋게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0194 쓰시는 분의 마음만 이런 건 아닐 거고, 또 가을이라는 계절이 가을 타나 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싱숭생숭 하시다가도 그래도 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그쵸? 뒷번호 9230 쓰시는 분은 30대 후반 들어서 수영을 새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리발을 끼고 레인끝까지 완주했어요. 너무나 너무 축하드려요. 나이 먹고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감 정말 짜릿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 근래 수영을 배우신 분들도 혹은 수영을 하셨던 분들도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고 아주 멋지십니다. 이제 어떻게 바다로 가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칭찬합니다. 뒷번호 4831 쓰시는 분께서 희원씨 오늘 하늘 보셨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빨래를 넣는데 바람결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볕은 따스하고 바람은 서늘해서 딱 걷기 좋은 완벽한 가을 금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오늘 차에서 하늘이 참 예뻐서 한동안 보았는데 끝나고 가면서도 하늘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으로 두 곡 띄워드립니다. 뒷번호 230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적재 스잔, 그리고 뒷번호 8824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 케이시의 듣고 있나요?

적재 수잔 케이시의 듣고 있나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139 쓰시는 분이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저를 그렸다며 그림을 보여주는데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점 두 개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냉장고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똑같으신가 봐요. 저도 저의 딸이 그림을 그린 거를 이제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참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리는 거 보면 참 귀여워요. 그쵸? 뒷번호 1460 쓰시는 분께선 몇 년 동안 미루고 미루던 건강검진을 오늘 드디어 받고 왔습니다. 아, 다행히 큰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니 묵은 때가 싹 내려가는 것처럼 홀가분하네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건강검진은 특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좋든 나쁘든 건강검진을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가 만약에 질환이 있다면 빨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더디게 하면 오히려 큰 병이 될 수 있으니 꼭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아시겠죠? 잘 다녀오셨습니다. 뒷번호 6752 쓰시는 분께서 점심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있는데 하늘이 높고 파란 하늘 보니 괜히 콧노래가 나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짧은 계절 오늘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가을을 누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참 어느새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그쵸?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버려지는 물건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꼭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 쓴 유리통을 깨끗이 씻고 꾸며서 필기구를 보관하거나 또 안 입는 셔츠를 잘라서 행주를 만들고 또 신발 상자를 정리함으로 해서 탈바꿈을 시키는 약간의 관심과 부지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새 것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내 손을 거쳐서 새로운 쓰임을 찾는 물건들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정이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집안을 둘러보면서 나만의 특별한 업사이클링 물건 하나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전해드린 노래 이창희입니다. 사람이 좋다.

0: 반영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점심 만난 거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어제 저녁 동네 그 마트에서 벌어진 참말로 거시기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옵니다. 예, 거시기 뭐냐면은 이 그 마트가 말이요, 밤 9시만 되면은 신선식품 코너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는디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은 사람들이 참말로 거시기하게, 특히 그 족발 코너 주변에 거시기하더란 말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그 시간에 직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스티커를 딱 거시기하려는 순간 한 할머니가 손살같이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 남은 반값 족발을 잽싸게 낚아채 가버리신 것이 아니겠어요? 옆에 있다가 한 발 늦은 이 할머니가, 아따 형님, 혼자 먹기에 양이 많게 우리 집 가서 내가 담근 파김치랑 해가지고 나눠 먹으면 어떨까 하니까 그 할머니도 그려 하면서 두 분이서 사이좋게 이 할머니 집으로 거시기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아따 참말로 이 반쪽 이 그 반값 족발 챙긴 재미보다 이웃끼리 나누는 그 맛이 진짜 거시기역의 꿀맛 아닌가 이 말이지.
1: 문현지의 잡지 마라, 최석준, 천년.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가요 맛보기.

노래만 보기 신신해. 나이가 웬수다.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스스로 자가격리 후에 드디어 오늘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새끼 밥만 하다가 밥 안 하다가 일주일 하다 보니 세상이 힘들다 느끼면서, 옛날 우리 엄마들은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식구들의 기니를 해결하신 얼마나 힘들으셨을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영식씨 어제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예가에서 열심히 청취합니다. 자, 덕산도 한양님도 들으셨고요. 경남 차원의 변재인씨도 월급을 올려주세요. 신청합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월급 올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2만 개의 친구가 좋다였습니다. 김혜성 씨가 오늘은 구리 친구와 함께 최고의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멋진 오후 되세요 하셨고요. 대구의 고릴라님, 노래하는 고릴라님, 음이 잠이 와서 겁나 힘들었어요. 샤방샤방 박현민의 노래 신청한대요. 예. 예, 그리고 늘 라디오와 함께해요. 예, 황룡 팬분들. 자, 이준호 씨, 조은혜 가요세상 나의 보시오 즐거운 방송입니다. 송영아 씨가요. 올여름 더운 날 다 지나고 시원한 가을 문턱 도착했습니다. 추워서 이불 빨래 중이시라고요. 어서오세요. 모두가 그리움인걸. 윤수자.

연소자의 모두가 그리움인 걸 들으셨고요. 경기도 광명 나오던 씨 힘차게 달립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각입니다. 한 주도 행복했어요. 부산 날씨가 더워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오늘 안 오면 소나지요 하셨고요. 스마일 출첵합니다. 내일은 경남 창원에서 팬미팅 하러 갑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진해성 파이팅 하셨습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 김명환입니다.

누가 있을까 였습니다. 네. 오늘 또 산수유 열매가 노란색으로 물들고 들꽃들이 가을의 향기를 남기고 여름에 저렇게 푸르름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들이 새로운 계절의 고운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초가을에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하면 즐겁고 신나는 음악으로 따스한 행복을 주는 최고의 방송 조은혜의 가요세사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재경씨 감사합니다.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거창의 이현수씨 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요즘 며칠 동안 날씨가 조금은 시원합니다. 박우철의 빗겨간 운명 뭐 여러 곡 주셨고요. 대전의 김윤혜씨 오늘도 행복하세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동대문의 이지영씨 좋은 해 가요대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왜 이렇게 꼭 있어가지고 아쉬운 일이 생기는지 금요일 아니죠 지뢰상 가서 팬미팅이 못 가서 아쉽다고 동대문 이재영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현자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꽃은 피는데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매일 똑같은 옷만 입어서 혹시 옷이 딱 한 벌뿐인가 오해를 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옷장에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이 여러 번 여러 벌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고 만든 생활 철학이었던 셈이죠. 참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러나 싶어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나만의 고집이나 반복되는 루틴 하나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나는 매일 아침 이 메뉴만 먹는다. 양말은 무조건 이 색깔만 신는다. 하는 나만의 고집스러운 취향. 재밌는 루틴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들로 요즘에는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왕소연의 사막도 여인, 박정식 정과 이별.

가사로 만든 이야기 신기행의 가을사랑. 가을에는 유난히 그리운 사람이 많아진다. 파랗게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다가도 한 사람이 생각나고, 아침 안개가 내려앉은 길을 걷다가도 오래전 함께 걸었던 사람이 떠오른다. 참 이상하다. 봄에도 그 길을 걸었고 여름에도 그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왜 가을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얼굴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일까? 아마도 가을은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을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은 말한다. 이번에는 조금만 천천히 가라고. 단풍도 조금 더 오래 머물고 높고 푸른 하늘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 그 사람의 기억도 조금만 더 곁에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계절은 붙잡는다고 머물지는 않는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단풍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가을은 떠나겠지만 내 마음속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가을만큼은 오래도록 지지 않는 단풍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자, 가을의 느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시간들 찾아가는 길목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집시인생을 주셨나요? 그리고 조수정 씨가 이장님 오늘 또 포근한 속삭임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저는 좀 전에 16시간 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이고 내일 아침에 퇴근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6시간이면 어우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바쁜 부스에 앉아있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장민호의 남자의 인생 예,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현동선 씨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조영남 씨의 낙엽은 지는데 주셨고요. 경북 용주의 달인 씨, 네. 송원 가수의 신명나게 주셨습니다. 김창석 씨 부산에서 중성해 주셨습니다. 영암의 집시인생입니다.

한혜진의 지푸라기. 집시와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신청하셨나요? 한혜진의 지푸라기 전해드리고요. 오늘 3부에서도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트로트가 있다면, 트로트만이구나. 네, 트로트만이다.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즐기셨나요? 자, 이제 달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왠지 신나는 날. 오늘 뭐 방공일은 아닌데요. 예전엔 토요일이 방공일, 일요일이 온공일이었잖아요. 근데 오후를 방공일체로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무태만 하지 말고 근무를 신경 쓰면서 그리고 퇴근 이후에 즐길 수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까? 미스김의 옆구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미스금의 옆구리 이어서 1+1 휴게소. 지금 뭐 휴게소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요.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가지 마시고요. 즐기면서 가세요.

주겠소. 자, 동대문 이지영 씨 3부에도 정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포의 장영민 씨 오늘 또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고생하시겠습니다. 윤세리 아파트 듣고 싶어요. 정로 육상 김강도 씨 지나고 보니 뭐니 뭐니 해도 당신 최고였네. 이창용의 당신 최고야 듣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신현지 따야 몬두.

신현지의 다이아몬드의 여섯 장미남. 야, 뭐 요거 네 다 두드리고 싶은데 돈방망이. 네. 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진의 짝사랑하고 있나봐. 김상진의 한동안도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노래들 주셨는데, 네, 일단 빠른 노래들 2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럭키였어요. 네. 자, 떠나자. 신나게 어디론가 멀리 떠나자. 떠나자. 천정훈. 유상욱 씨, 주황산, 내장산, 안동역에서 내내가 어때서 최고다 당신, 기타 등등. 네. 그냥 가면 어쩌나까지. 노래방, 그 노래방? 네, 한양 씨. 예. 자, 떠나세요. 떠나자.

Some. Some. O U C. 성리 오늘 이 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아마 전달 못할 것 같고 오유진의 노래로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4부에도 전화 통신을 통해서 지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4부로 넘어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자, 오늘은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전화 가요 통신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본인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저는 가수 조승우라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요즘 한참 활동 중인 가수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0: 지금 어디신가요?
1: 아, 저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에 있습니다.
0: 네. 전주 쪽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게 한옥마을은 뭐 기억하는데 전주 근교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1: 뭐 제가 지금 가수를 하면서 네. 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네. 임실군 지휘장을 또 맡고 있어요.
0: 아, 임실군. 임실도 네, 가볼 만한 데가 많죠.
1: 아, 예, 그렇죠. 예.
0: 네.
1: 임실 쪽에 뭐 대한민국 유명한 치즈.
0: 아, 네네네.
1: 예, 임실 치즈 테마파크. 뭐 여기 오시면은 뭐 체험장, 뭐 홍보관, 육아공 공장도 있고,
0: 네네. 아,
1: 그리고 또 거기를 거쳐서 또 옥정호 붕어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생태공원.
0: 네, 옥정호의 예, 가운데에 예, 있는 섬인가요?
1: 예예예. 예.
0: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나요?
1: 아니, 출렁다 다리가
0: 아 다리가 돼 있대 연결돼 있어요.
1: 예예예. 예, 예, 예.
0: 네.
1: 그래서 아주 풍경도 좋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런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0: 네네.
1: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그 쓰레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 한번 시간들 계시면은 놀러 오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0: 그리고 거기 저 무슨 꽃축제도 있고
1: 예, 뭐 꽃축제 대표적인 뭐 장미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그 그게 무슨 꽃이죠? 가을에 피는 그 하얀 그 꽃 이름을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축제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구경하고,
0: 네.
1: 또 전주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또 전주 한옥마을 또, 뭐 이건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뭐 별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시간들 주시면 한번 네. 많은 관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임실이 축제가 참 많아요. 뭐 오수의견제도 있고요.
1: 예, 뭐 치즈 축 장미축제, 뭐 그다음
0: 사선대
1: 사선, 예.
0: 사선 문화제인가요?
1: 사선 예 사선 문화축제.
0: 네, 거의 사선대도 또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1: 아, 네, 그렇죠, 예.
0: 예,
1: 예
0: 그 뭐 자연의 그 풍경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너무 좋죠, 너무.
0: 네.
1: 요즘에 더군다나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아주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이나
0: 네네.
1: 아 이런 뭐 자연 경관빛이 너무 맑고
0: 네.
1: 아, 시원하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도 들립니다. 큰 여름하고는
0: 살고 계시는 곳에는 뭐 이렇게 맨날 그 살다 보니까
1: 예.
0: 그냥 그 좋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1: 네네네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0: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서 네 그 국화코 축제도 있고 근데 뭐 임실 쪽에는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자주 공개 방송 때문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1: 아 예예 예, 예.
0: 자 오늘 그 이제 참여하신 조승우 씨는 요즘 활동 어떠세요?
1: 요즘에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네.
1: 좀 많이 좀 쳐져주고 계시고 또 노래가 올해 제가 미는 노래가 또 이렇게 올해 지속되다 보니까
0: 네.
1: 아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1: 아주 요즘 막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0: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그 잊혀지지 않고 계속 찾게 되면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계속 부르게 되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제 히트곡이 되고 그걸 역주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곡들이 나왔을 때 뭔가 다시 부르게 되는 곡들 말이죠.
1: 네, 네, 네.
0: 그 임실하면 송수산도 있잖아요. 그
1: 그렇죠.
0: 휴양림인가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최초로 심어서 뭐 이렇게
1: 송수산 휴양림.
0: 네, 휴양림도 있고.
1: 예, 아주 경관도 좋고
0: 네.
1: 많은 관광객들도 힐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0: 그렇죠.
1: 시설도 아주 잘 해놨어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중림 쪽에 보면은 그 나무들이 이렇게 편백나무가 네. 있어가지고
1: 편백나무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한때 많이 찾았는데 네. 요즘도 뭐 요즘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 네. 저희가 노래는 보고 싶다 친구야. 예, 예, 예. 이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그 예, 임신의 예. 멋진 모습들 또 전주의 멋진 모습들 많이 예,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뭐 예, 그
0: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예, 예,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예, 가수 조성호입니다. 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그 가수가 되겠습니다. 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응원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뜨거웠던 여름은 다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드릴게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네,
0: 네 조석우 씨. 예, 감사합니다. 자, 전해지는 노래 보고 싶다 친구야입니다.

네, 보고 싶다 친구야 들으셨습니다. 볼일 보고 오니까 그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고 김영님의 거울 앞에서 행복하게 하셨고요. 가을의 결실은 이렇게 오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를 사진으로 보내주셨고요. 충남 서산 유상옥 씨, 주황산 주현미의 노래부터 쭉 주셨죠. 네. 군포의 이근종 씨가 일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신청하신 노래 한동안. 먼저 주현미의 주황산부터 전해.

김경자 씨, 오늘도 즐겁게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셔서 주말 건강히 보내세요 하셨는데, 김영민의 노래를 내장산으로 바꿔서 지금 많은 곡들이 들어왔어요. 거울 앞에서 내장산. 근데 내장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보죠. 네. 거울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양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쁜 와중에도 잠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행복하세요. 평강공주님. 네. 네, 지금 바쁜 시간인데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님의 거울 앞에서 장민호의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듣습니다.

자, 이번 주 당신이 내린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버스 놓칠까봐 무리해서 뛰지 않고 다음 차를 기다린 것, 혹은 울컥 화가 나는 순간 숨 한번 크게 쉬고 잡아낸 것처럼 말이죠. 자, 한 주 동안 참여해 쓰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권해납니다. 무늬만 여자.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건,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부시민족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남자는 사냥감을 찾아 초원으로 나가고 여자는 열매를 모으러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식량을 구하는 시간은 고작 4시간. 나머지 시간은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와 논다는 거죠. 인류학자 휴브로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렵 채집이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수렵 채집이는 평생 그 생활 방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년 뒤는 물론이고 바로 내일 일조차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집중할 뿐이고 영원히 현재를 살면서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현재를 살면 먼 미래 때문에 불안할 일은 없을 텐데요. 막연한 불안감이 몰려오는 날에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 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9월 11일 금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원불교, 광주 전남교구, 영광교구 또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행사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만두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두 곡 함께 하시죠.

원불교 광주 전남 영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 안내입니다. 정황승급자 교구훈련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사람의 위라는 주제로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 있으며 교구 청소년 교화협의회가 15일 화요일 상무대 교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가 됩니다. 함께 공부 저녁 연불일기가 출가 대상으로 매주 저녁 9시 영광교당 밴드에서 있으며 수요일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영광교구 2층 인성교육체험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법실천 미래변화 함께 보은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총단회가 있으며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풍암교단 건축불사, 소나불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와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암교단 건축불사, 소나물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암교당이나 소나물련원, 제주국제마음센터나 각 교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구피의 미련, 버블 시스터즈입니다. 눈물이 나요. 함께 하시죠.

0: 이야기 WBS 해피엠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863번님, 선선함과 함께 한가위도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주부터 조금씩 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볼 생각에 준비하는 시간도 즐겁네요 하시면서 벌써부터 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음식들도 그렇고 선물들 요즘에 마트에 가면 참 추석 준비가 한창인 것 같더라고요. 5427번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엔 근교로 나들이 나가보려고요. 어디를 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짧은 글 보내주셨는데요. 날씨가 정말 요즘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마야의 나를 외치다 해미칩니다. 믹스커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뒷번호 9863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쿨의 아로하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자체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연결해서 시정 소식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아,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들도 좋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 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황진이 OST 중에서 최혜진의 그대 보세요. 드라마 신귀공자 OST 중에서 이현욱의 마일럽 두 곡 이어갑니다.

0: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 연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지난 5일 토요일이죠. 2020년 여수세계의 섬망남회 화려한 막이 올랐는데요. 이 아름다운 다도회와 남도섬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돼야겠는데요. 어떤가요?
1: 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일 저녁 여수 주행사장 열린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두 달간의 폐장전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민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섬주민, 관람객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의 출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막 선언에는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해 어린이, 청년, 애국인 등 섬주민이 함께하고 개막 세리머니에도 시민들이 참여해 섬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이어질 섬박람회 기간에는 섬의 현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와 다양한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기도와 금오도에서는 캠핑과 트레킹, 섬 음식 체험 등 섬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 조직위원회는 이번 섬박람회를 통해 섬을 단순히 보는 공간을 넘어 직접 머물고 체험하고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선보이며 국내외 관람객에게 섬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에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담겨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민정배 특별시장 1호 지시인 실효성 있는 민생 경제대책 실행과 필수 현안 사업을 반영한 2026년 민생국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2조 3,500억 원 대비 3,400억 원이 증가한 22조 6,900억 원 규모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주거, 의료, 서민금융 등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농축산, 어업, 임업 등 경제활동 지원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며 필요성 있는 민생시책 추진에 나섰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중소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및 상생보험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가축 시설 개선, 벼 경영 안전 대책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골고루 반영해 시민 경제 부담을 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조직 정비와 재정 운영 반영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통합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027년 친환경 직불금 단가 인상이 확정되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에서 최다 규모를 확보하게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027년도 친환경 농업지불금 정부 예산안에 2025년도 단가 인상에 이은 추가 인상이 확정되어 올해 407억 원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 특별시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인데요. 2025년도에 있었던 7년 만의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 농가는 여전히 가능보다 소득이 낮았습니다. 소득 차이를 보존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전남 광주가 동식품부, 기획청, 국회 등의 단가 추가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재불금 예산이 641억 원으로 확대되면 2026년도 예산인 229억 원 대비 135억 원 이상 증액되어 약 359억 원으로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인의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헥타르당 논 직불 단가가 유기는 120만 원, 무농작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6년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은 헥타르당 논은 72만 원, 채소는 108만 원, 가수는 114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직불금 인상은 이상기후, 농자집값 상승 등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친환경 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협회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물산, 삼성전자와 청년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의 성장과 또 자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1: 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놓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지원 CSR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사회공영 역량과 특별시의 청년 정책을 연계해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청년 희망터와 희망 디지털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0: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이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7일부터 수협 중앙의 온라인 쇼핑몰 수협 쇼핑에서 전남 광주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품질 좋은 지역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 선물과 가족 식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전남 광주 수산물을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할인 품목은 전복, 민물장어, 소피볼락인데요. 소비자는 수협 쇼핑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최종 결제 금액의 20%를 상품당 최대 1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 쿠폰은 별도 발행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민물장어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한 대표적인 보양 수산물인데요.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명절 선물과 식판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맛있는 전남 광주 수산물을 가족과 함께 맛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산업 현장의 최고 숙련 기술인이죠. 이 명장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언제까지 신청하고 또 몇 명을 선정하는지 궁금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을 우대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은 지역 숙련기술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숙련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한 것으로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총 10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001 기준으로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3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입니다. 또한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기술인을 적극 우대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합니다. 숙련기술의 전승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총 1천만 원의 기술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8일까지로 광주 청사 노동 일자리 정책관과 동부청사 중소벤처기업과의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시정 소식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성 소식에 이어서 들으신 곡 육문원의 바람꽃, 6621번님 청하신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 행복의 행복합시다, 백구나의 친구까지 트롯 모아서 함께 전해드렸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시고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됩니다.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라디의 엄마 이선희의 여우비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보내드리죠.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내일은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혜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산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요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산이나 들을 지날 때 커다란 고목이나 독특하게 생긴 바위 하나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꺾거나 흙 한 줌을 파낼 때에도 그곳을 지키는 신령을 노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듯 자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화를 입는 것을 우리 민속신앙에서는 동티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분별하게 숲을 파헤치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늘의 공간까지 침범하며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오랫동안 넘어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예고 없는 폭우와 가뭄, 기후위기라는 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야말로 인류 전체가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받게 된 현대판 동티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카톨릭 교황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생태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태계 보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재앙을 받게 되는 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0: 조관우의 하늘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였습니다. 가톨릭 교황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학적, 도덕적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다가 화를 입는 동티를 얻을까 조심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원불교에서도 천지 자연을 은혜라고 말하며 천지의 은혜를 잊거나 배반하는 천지 배은의 결과로 천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벌은 신이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 진리를 어긴 결과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인과의 원리겠죠. 우리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지구 마을의 주인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교회나 성당, 사찰이나 교당에 가서 법회나 예배드리는 모습만을 떠올리는 것 같다. 그런데 일요일에 교회나 성당, 사찰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요일에 종교 건물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그 다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진리가 종교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널어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평소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진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불교의 법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수행품에는 진리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어져 있는 것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 알고 현실에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이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에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어서 대종경 수행품의 법문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교당으로 여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조송광과 전음광을 데리시고 교회 남중리를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조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그리 좁은 생각을 하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송광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대종사, 땅에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 들어가 그 집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원불교가 믿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 진리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은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법문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불교의 대표적인 생활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꼽을 수 있지요. 천지 만물이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네, 진리란 이 세상에 널어져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종교 건물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세상에 널어져 있는 참된 진리를 만나고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달콤 피아노의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우리 민속신앙에서 땅, 돌, 나무, 고목 등 자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곳에 깃든 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재앙이나 병을 넣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커다란 고목이나 독특하게 생긴 바위나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이나 성황당 등에 각각을 지키는 신령이나 정령이 살아 숨쉰다고 믿었는데요. 따라서 함부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그곳에 깃든 생명과 신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재앙이나 병을 얻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동티, 2번 화근. 네, 물론 이것이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이 이 자연에 깃든 이 모든 이 생명체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어떤 기운 또 진리를 믿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소감도 좋고요.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일상 이야기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회개와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청은 생태 문제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도덕적 문제로 규정하고 생태적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전문 매체 유락TV에 따르면 교황청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공개한 새로운 문서에서 창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교황청은 이 문서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환경 파괴는 창조주의 창조물을 거스르는 행위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회개와 성찰이 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색욕, 탐욕, 나태를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7죄종으로 규정하고 경계해 왔는데요. 이번 문서는 환경 파괴 역시 인간과 자연,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입니다. 교황청은 현재의 생태적 위기를 근시안적이고 자멸적인 위기로 평가하면서 생태적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락TV는 교황청이 이번 문서를 통해

인간의 환경 착취를 비판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즉위 이후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일부 지도자들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생태 문제를 신앙 문제라고 규정하고 환경 파괴를 도덕적 문제이자 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교황청의 새로운 문서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 원불교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고 바라보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한다면 이는 분명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도 하느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이를 파괴한다면 당연히 신학적 관점에서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인류 전체가 당면한 생태 위기에 대해 각성하고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전체를 보호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이 지구 마을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지구인.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대규모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지로 파견된 대한불교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이재민 700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마을 재건에 필요한 복구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발언했습니다. 긴급구호단은 어제 네팔 라수와 둔체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오전 라수와 둔체의 슈리 라수와 세컨더리 스쿨에서 이재민 700가구에 약 21분의 긴급 식료품 키트를 배분했습니다. 키트는 쌀과 렌틸콩, 병아리콩, 식용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로와 물류망이 훼손돼 구호물품이 카트만두에서 둔체까지 도착하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긴급구호단은 식료품 지원을 마친 뒤 둔체의 툴로 마르쿠 마을을 찾았습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길과 집터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간차라마 마을 이장은 현재 약 15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구마다 한두 명의 가족이나 친척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희생자의 영정사진을 모시고 기도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긴급구호단장인 선일스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돼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구호단은 주민들의 생활기반 복구도 도왔습니다. 바그마티주 피해 지역에 잔해 제거와 주택 재건 등에 필요한 삽과 곡괭이 등 복구 장비 3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마드하부 프라사드 아르얄 시장은 600여 채의 집이 무너지고 약 82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며 주민들이 집을 다시 지을 때 꼭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찾은 바그마티주 누아코르 베트라와티에는 참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은 토사에 뒤덮였고 건물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신발과 생활용품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으며 약 260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교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협력 NGO 관계자 비루 라마 씨는 참사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구호단은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발언했습니다. 이후 도로 유실로 우회 산길을 따라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1차 구호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조계종은 아름다운 동행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네팔 이재민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10월 말까지 이어갑니다. 박성주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장은 무너진 학교를 중심으로 재건과 복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네팔 현지로 가서 생생한 구호 현장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참혹했던 현장과 네팔 주민들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호활동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마음을 더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음악입니다. 비뮤티, 당신은 나의 부처님.

0: 우린 모두 본래 부처님.
1: 자, 이어서 개신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났던 1986년 글리온 회의의 정신을 잇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개신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지난 수요일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성당에서 개막 예배를 드리며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치유와 화해, 평화를 일구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 인사들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난 스위스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 뜻깊은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면서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생명, 정의, 평화, 화해의 가치로 설명하며 전쟁과 분단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86년 글리온 회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화가 침묵보다 강하고 환대가 의심보다 강하며 희망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화해를 설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구현하고 살아내기 위해 존재한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지속적인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등 분쟁지역과 난민, 이주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반도를 위해서는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북이 화해하며 지도자들이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갈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간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NCCK 총무 박승열 목사의 사회로 NCCK 회장인 정훈 목사가 개회사를, 문정은 CCA 총무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대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주교, 김장환 대한성공회 의장 주교가 차례로 축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박경서, 안재용 목사 등 40년 전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났던 글리온 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원로들이 참석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경서 목사는 WCC의 아시아 국장 자격으로 1차부터 2차, 3차, 4차 글리온 회의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재용 목사는 1990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3차 글리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훈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70년이 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민족이 화해를 이루고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파와 인종, 이념과 계급 등 사람이 만든 담장을 다 허물어가자며 40년 전 글리온에서 만났던 신앙의 결단을 이어받아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개회 첫날 오후에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의로운 평화와 교회의 소명이란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스웨덴 교회 스트렝네스 교구 명예주교 요나스 욘슨의 주제 강연에 이어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분쟁지역의 교회, 평화, 인권 활동가들이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2026 서울평화선언을 채택 발표했고 내일은 임진각과 생태탐방로, 장산전망대 등을 걷는 DMZ 평화순례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13일 오후 4시 경동교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전세계 개신교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국을 찾아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평화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개신교 음악 전해드리죠. 김명식 송미애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자, 마지막으로 과천 지역 종교인들의 종교 화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천 지역의 4대 종교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섭니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내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4대 종교단체 연합 생명존중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원불교 과천교당, 개신교 과천교회 신핵가상담센터, 불교 안면암 포교당, 천주교 별양동 성당이 참여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지역 종교 단체들이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캠페인은 시민들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사랑 문구가 담긴 풍선과 에코백 만들기, 키링 만들기, 인식 개선 영상 상영, 네컷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종교별 부스도 준비됩니다. 원불교는 원마니 만들기, 개신교는 비누 만들기, 천주교는 스칸디아모스 키우기, 불교는 오색 팔찌 만들기 등을 통해 이웃사랑과 돌봄, 자비와 평안, 조화와 상생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단순한 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도 진행합니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자살 예방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현장 상담과 함께 전문 상담 서비스도 연계합니다. 특히 인식도 조사 결과는 이번 캠페인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지역사회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종교기관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생명 존중과 이웃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내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마음을 잇다, 생명을 품다라는 주제로 4대 종교가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각 종교가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되새기고 마음 건강도 챙겨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성가 그래서 좋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작은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동티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속 신앙에서 자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재앙이나 병을 얻는 일인 동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티는 움직일 동자에 흙토자를 써서 본래는 흙이나 땅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탈이 났다는 뜻에서 시작됐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커다란 고목이나 독특하게 생긴 바위나 마을 입구의 장승이나 성황당 등에 각각 이를 지키는 신령이나 정령이 살아 숨쉰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그곳에 깃든 생명과 신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경한 행동으로 여겼는데요. 만약 집안에 이유 없는 병자나 병자가 생기거나 불길한 일이 연달아 터지면 동티가 났다고 여겨서 구슬하거나 팥을 뿌리고 흙이나 나무에 사죄하는 의식인 동티자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나 장소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역시 이 자연을 함부로 건드려 생긴 현대판 동티로도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우리 민속신앙에서 자연물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재앙이나 병을 얻는 일은 동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파묘라는 영화에서 이 동티가 나오죠. 그 땅 속에 있는 뱀을 그 함부로 죽였다가 이렇게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영화에 나오는데 저도 이 동티를 오늘 이렇게 또 배우게 되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자연물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주교 교황청에서도 이 생태계 파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죄로 규정을 한다. 죄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함부로 파괴한다? 죄인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굉장히 좀 진전된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원불교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자연의 은혜가 분명히 이렇게 큰데 그 배은의 결과는 네, 당연히 재앙을 받게 된다. 천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큰 선물 같은 이 천지 자연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볼까요? 뒷번호 1440 쓰시는 분 정답은 동티입니다. 맞춰주셨고요. 7178 쓰시는 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5859 쓰시는 분도 동티 맞춰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뒷번호 7766 쓰시는 분. 늘 잘 듣고 있지만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1번 동티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배웠는데 오늘 문제로 나오네요. 행운인가요? 종교를 이렇게 또 두루 공부를 하시나요? 동티를 어떻게 또 배웠을까요? 반갑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선정희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퇴근을 잘 했습니다. 오늘은 두 달에 한 번 가는 신경과 병원도 반찬 도시락 배송일이 일찍 끝나서 여유 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9년 동안 다니던 약국 약사님이 7월 달에 보고 오늘 보았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원불교 법을 만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다 보니 이게 얼굴에 나타난 건가 하는 생각에 그래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이 있겠지, 복 많이 짓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아주 감동적인 은혜로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원불교를 만나서 참 그 우리 선정희님께서 앞서 보내주신 문자, 원불교 법이 어느 법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주셨는데, 아마 원불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아마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 또 그에 대한 어떤 가르침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원불교도 정말 대도 정법으로 믿고 이보다 큰 법, 바른 법이 있을까, 이대로만 믿고 살면 잘 살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원불교 제가출가 교도님들도 살아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바로 천지의 은혜, 이 자연의 은혜를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특별히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창작성가입니다. 조은송이 부르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천지 만물을 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가입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제법 쌀쌀하게 출발한 하루였죠. 아, 그토록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이 서늘해진 날씨가 반갑기도 해요. 하지만 웬걸요, 요즘 또 독감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찾아와서 아주 비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을 마음껏 즐기려면 무엇보다도요, 먼저 우리의 건강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진이 불러줍니다. 수탉 같은 사나이.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뚝 기온이 떨어졌어요. 때문에 서둘러서 긴 소매 옷도 입으시고 가을 외투도 꺼내시고 침구류도 이제 여름 침구류 집어넣고 가을 좀 두툼한 겨울은 아직 아니고요. 두툼한 침구류도 꺼내고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다 꺼냈어요. 주말에. 일부 산간과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대요. 겨울 같은 날씨였다라는 소식도 들리네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여름 말입니다. 폭염이 워낙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늘해진 날씨가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늘어갑니다. 특히요, 초등학생하고 영유아 환자가 많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도 증가 추세라고 하니까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뭐 딱 이거죠. 미리 예방하는 거, 미리 대비하는 거 이게 최선이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먼저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찍 독감 예방접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온 조절을 비롯해서 건강 관리에도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요.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들 산책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에 근육을 좀 키우는 것도 그 뭐 젊어서 같이 막 알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근력을 키울 수 있게 운동도 조금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처럼 선선한 가을밤에는 그렇습니다. 아늑한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또 음악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것처럼 포근한 일, 그런 가을가을한 또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여러분들과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또 3, 4부에 어제에 이어서 음악다방 은다방 또 문을 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가을이 가득 담긴 사연과 또 가을이 가득 담긴 이야기 그리고 노래를 기다리면서 저는 유주영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친구 누이동생 미스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번 달 상순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3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억 2천만 달러 늘면서 9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6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했고요. 석유 제품 수출은 57%, 그리고 선박은 66%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질병관리청이 오늘 영시부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계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이번에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A형으로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편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생후 6개월에서 14살과 임신부, 65살 이상 고령층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올해의 문화도시에 강원도 영월과 충청북도 충주가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문화 분야 성과 평가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수영구, 강원 속초, 강원 영월과 충북 충주 등이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됐고 이 가운데 영월과 충주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지역만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3일 일요일까지 밀양시 영남로 밀양강변 일대에서 2026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립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겠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7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광주는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도 다소 낮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내륙의 경우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한 숨소리만 장막을 깨뜨릴 때 남몰래 울고 싶은 사나이

한없이 외로운 밤 등불을 끄고 누워 흘러간 로맨스를 더듬는

문주란의 목소리로 코스모스 연가 들으셨고요. 이어서 남석훈의 목소리로 빗속의 기타 들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방송한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졌군요. 대구 북구 윤형준님께서 금요일 생방한다는 소문 듣고 총알보다 빠르게 출석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기쁜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고요. 또 해운대 방현재님도 아 금요일날 참 진행자님 뵙기 힘든데 오늘은 떡하니 생방송을 한다니 기분이 업됩니다. 이렇게들 좋아하시니 제가 주말도 쉬지 말고 생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녹음이 아니라 생방송 같은데 이렇게 혹시나 예, 궁금하신 분들은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말구노스님께서도 인사 주셨어요. 가을이 되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주 듣지 못하는 고향 노래 몇 곡 신청하는데요 하시면서 몇 곡을 쭉 주셨는데 저희가 고른 노래는 이연의 노래입니다. 실개천 내 고향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현은 그 외국의 팝송을 번안한 그런 팝적인 스타일 노래도 참 잘 부르는데 오늘 들으신 실개천 내고향 같이 약간 그 우리 가요틱한 트로트 멜로디가 있는 노래들도 되게 구성지게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천천호 가수신 것 같습니다. 실개천 내고향 같이 들으셨고요. 어머님 모시고 낙지 비빔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을이라서 더 좋은 밤입니다. 광주에서 진권성님, 아유 효도하셨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김연자의 당신은 얄미운 나비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저희가 음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니와 또 80년대 후반 노래라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노래 다른 곡 한 번만 더 진권성님 댁에 들어가시 전까지 한 곡 더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BS 투어버스 이창희 기사님께서 이런 미션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려고요. 날씨가 이젠 서늘하네요. 교통과정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의 의정부 닉네임 작명 좀 해주십시오 해주셨는데 여러분 의정부에서 투어버스를 운행하시는 우리 이창희 기사님 멋진 네 몇 멋진 닉네임 좀 하나 여러분들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창희 기사님. 금요일 생방송 너무 고맙습니다. 여름의 폭염이 풀이 죽어 어찌할까. 우리는 시원하고 좋기만 한데. 그러니까 어떡하죠. 여름이 올해는 이제 그 힘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운 여름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지 좀 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껏 뭐 그 정도 여름이야 올해 같은 여름도 이겨냈는데 뭐 그 정도 못 일어나겠습니까? 이겨내겠습니까? 그죠? 네. 대구 날씨 많이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환절기 곧불 조심하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우리 대구 개인택시 유창식 기사님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이의 그 사람 바보야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신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최정자의 처녀농군 우리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김포의 정호우님께서 퇴근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 합격입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호우님께서 그 국가고시 시험 보셨고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안전관리 무슨 관련한 그런 시험 합격하신 거예요? 오, 그렇다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애쓰셨어요. 박수 박수 드립니다. 정호원님. 좋은 일이네요. 네, 답을 주십시오. 네, 합격이면 좀 합격 떡 한번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원님. 네. 아름다운 이사 2부 금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걸.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의 천연농군이 누님의 애창곡이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정호우님. 예. 아, 누님까지 챙기시고 참 착한 동생이시네요. 네. 아까 그 의정부의 우리 이창희 기사님, 의정부 닉네임 좀 부탁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경수님이 아까 그 사람 바보야 청해 주셨었어요. 정훈이의 노래. 반갑습니다. 남양주 다산동. 여기도 예전엔 양주였어요. 하지만 너무 도시가 커버려가지고 남양주로 풍구가 됐죠. 저도 닉네임이 전에는 방배동의 밤안개라고 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예전에. 근데 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의정부님은 지역 경제도 살릴 겸 지역 특성상 의정부 부대찌개가 어떨런지요. 이렇게 재밌죠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재밌고요. 여러분들 의견보다도 우리 저 이창희 기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네, 그게 이창희 기사님 의정부 부대찌개 괜찮으세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아들 우리 한상무님도 지금 햇살 가지고 김제 처갓집 갔는데요. 광주 원음 방송에서 전북 원음 방송으로 리턴해서 들을 수 있는 호남 터널을 지나 정읍 방송은 역시 생방송. 생방이 최고예요. 듣고 있으니까 의정부요. 의정부는 부대찌개 축소고개이니 닉네임을 축소고개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광주 하면 무등산, 의정부 하면 축소고개입니다. 이렇게 저 이창희 기사님 축소고개 아니면 부대찌개 어떠십니까? 네, 결정은 뭐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저희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네요. 이게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주거니 왔거니 이야기하면서 방송하면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금방 지나가거든요. 예,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음악도 듣는 거죠. 칠곡의 덕상거사님이 명국한의 방랑신 김삿갓을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최갑석의 허무한 세월인데 두 분께서 청해 주셨어요. 먼저 부산의 최배련님께서 주말에도 방송 생방송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는 이 저녁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또 한 분께서 같은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부산 진구 최배련님. 아, 같은 사연이에요? 아, 같은 사연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연을 주셨어요. 예. 예. 최갑석의 허무한 세월.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그 죽장의 사가 쓰고 네. 방랑시인 김사가 들으시고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이 아유 자주 이 노래가 나와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주 기분 좋은 밤입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안 바쁘셨어요. 요 며칠 계속해서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태백님. 금채영 기사님 오셨어요. 생방송 금요일이라니 선물을 하나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상주농구 우리 정임진님도 상주농막에서 생방송 잘 애청 중입니다. 벌써 주인은 깜깜해졌어요. 저녁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송 애청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셨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의정부 우리 이창희 기사님 닉네임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해운대 방현재님이신가요? 아 강남 서풍근님께서 그 닉네임은 익숙하고 외우기가 쉬워야 하지요. 의정부 발발이 어떻습니까? 하시면서 혹시 발발이가 너무 형이학적이면 의정부 대감이 형이상학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대구 달구지 대감님 계시는데 대구 대감님 또 의정부 대감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평강공주님께서는 의정부는 저의 두 번째 시누이가 결혼생활 30년째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교수님 또는 대장부 어떨까요? 추천합니다. 의정부 교수님, 의정부 대장부님 또 닉네임 네,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오늘도 아인 출석하면서 청취 모두를 열심히 응원 중이신 왕장군님 반갑습니다. 자, 신청곡 좀 띄워드릴게요. 우리 해운대 방현재님께서 하춘화에 사인 좀 청해 주셨고요. 강남 서풍구님은 벌초하러 다녀오셨대요. 아유, 네, 형제분들과 오늘 형님들과 함께 부모님 산소가 있는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공원 묘지 관리소에서 깨끗하게 제초를 해놔서 기분이 좋았어요. 간단하게 제례에 올리고 술 한잔 올렸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진의 어머님 신청합니다. 이어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이 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관련 노래 참 좋은데 하시면서 농부의 아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딱 고정해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청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언제든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음악다방 은다방 여러분들과 같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김영부님께서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유지성의 머나먼 고향을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편안한 자세로 예가요 애청하고 계시겠죠? 갑자기 중학교 때가 생각났어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죠. 초가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성류의 계절을 신청해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라고요. 아,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 추억이 담겨진 노래 청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경남 진주에서 구아바님이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남청강 사랑 김태희입니다 해주셨고, 전북 정읍 개인택시 정수만 기사님도 가을인가 봅니다. 항상 방송은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진성의 보고 싶은 여인입니다 해주셨는데, 남청강 사랑은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진성의 노래는 너무 또 요즘 노래고 그래서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다른 곡으로 감상하시고 가을 분위기에 젖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음악다방 은다방 그러면 문을 열도록 하죠. 지금 시각은 8시 4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중학생 때인 72년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고 있었는데 문화방송에서 한 군데에서만 최한순의 상가치아가 무려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규식님,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의 중학교 때 추억입니다. 오,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상가치아 최한순의. 제가 기억해도 이 노래는 참 많이 불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까치가 오면 또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예.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들었고요. 또 최한순의 노래 안개 낀 터미널을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는데 환절기 대비해서 마스크를 100장이나 준비하셨대요. 하, 유비무한 잘하셨네요. 행복 찾아서 은다방에 얼른 찾아왔습니다.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은 상가치아로 합석.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같은 금요일입니다. 아인 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배영준님 고맙습니다. 예, 3부 4부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주말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요, 예, 사연과 신청곡 김부자의 물벼락 총각을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주말이네요. 쉴 새 없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아인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 또 진행자님, 저녁엔 기온차가 심하던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고마운 방송 사랑합니다. 오늘요, 옛날에 몇 번 따라 불렀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하시면서 김부자의 물벼락 총각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우리 민호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어느 날부터 홈쇼핑 고객이 됐습니다. 물건이 매진 직전이라고 막 하면 서둘러서 사고 했는데 특히 먹는 음식이나 생선 종류를 받아보면 항상 만족보다는 실망감이 더 큽니다. 오늘도 김치와 제주도 은갈치를 주문해서 배달이 왔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김치는 중국산이고 은갈치는 대짜 사이드가 아닌 형편없이 작은 것이 왔더라고요. 뭐 생선이라서 반품도 할 수 없고 특히 화가 나는 것은 김치를 팔면서 중국산이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겁나게 거시기 합니다. 네. 그렇죠. 예, 특히 먹는 음식으로 속으면 저에 정말 기분 나빠요. 빈정상합니다. 예, 먹는 것 갖고는 장난치면 안 되죠. 예, 좀 원산지도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음식 먹거리로 제품도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하게 송춘희의 노래가락 차차차 청해 주셨는데 물벼락 총각과 노래가락 차차차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십시오.

대구의 조정년님께서요, 내일 음력 8월 2일이 생일이시래요. 자축하고 싶어서 이동원의 가을 편지를 청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민수님, 영남 알프스를 지금 넘어가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청해 주셨는데, 두 곡 다 80년대 중후반 곡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음악다방이니까 80년대 후반 곡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음악다방이 있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두 곡 정도 이렇게 80년대 중후반, 중반 정도까지 곡들 한두 곡 정도 여러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 좀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개인택시 유창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봉은지의 팔도 타령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로 3부 마무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님들은 모두 모두 박사님들이십니다. 허치그리 가수의 이름하고 노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노래가 뭐였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3부 4부 이렇게 매번 2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말지요. 아마 나이 탓인가요? 이 가을에 백치 아다다 듣고 싶은데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해요. 전북 전주에서 이현숙님께서 청해 주신 오늘은 원곡 원가수 나의심 목소리로 백치 아다다를 전해드렸고요. 문주란도 많이 불렀는데 문주란 버전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문주란 노래가 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원가수 나의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벌처하러 시골 가려고 일찍 일 마치고 잘 준비하면서 청취하고 계시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네, 오늘 유재석 노래가 또 방송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내일 저 벌처하러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일찍 편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또 일찍부터 찾아주시고 인사해주신 여러분들과 짧은 인사라도 좀 나눠야죠. 서울 개봉동에서 이경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너무 이쁜 날이었어요. 이렇게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고요. 대구의 최영아님도 자리해주고 계시고 또 원조 대감님이십니다. 시흥의 달구지 대감님 오셨습니다. 또 대구에서 매호동 가로수님도 또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임영남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어젠 신청곡도 나왔고 제 이름이 호명돼서 전국에 울려 퍼졌으니 기분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신청곡 채택이 라디오에선 참 어렵다고 하는데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지식한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런 정서도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고 해요.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제가 네, 죽기 전까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임영남님 이렇게 이제 찐 애청자가 되셨으니까 네, 자주 찾아주시고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사연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정서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추억과 그 감정의 그런 여러 가지 편린들이 있잖아요. 요거 바로 아름다운 인생에 전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이창희 기사님께서 아까 그 의정부 닉네임을 좀 알려달라 해주셨잖아요. 우리 이경수님이 의정부님 제가 돗자리를 좀 피고 다녔어요. 장명비가 좀 드는데요.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현이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살았대요. 의정부에서 이를 계기로 과거시험 알성급제 장원축제도 열고 그런데요. 그래서 김삿갓 홍보도 할 겸 닉네임을 김삿갓으로 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드신다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이경수님께서 김삿갓 저는 개인적으로 네 1번 누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창기사님이 아까 저 축소곡에 의정부 축소곡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할게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바꾸실 기회가 있으니까 네 김삿갓 괜찮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우리 현동수님 일찍부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결실은 이렇게 익어갑니다. 감 사진하고 사과가 열린 사진 보내주셨어요. 조혜희의 사랑해봤으면 청해 주셨고요. 성북동 배영준님의 신청곡까지 이어 듣겠습니다. 송민도의 행복의 일요일.

전주 현동수님이 아 그거 사과 아니고 대추예요. 다시 봤더니 대추가 맞네요. 사진 두 달 되어가는 손주 사진입니다. 많이 컸죠? 진짜 많이 컸어요. 벌써 두 달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손주 보러 역귀성을 하셔야 되죠.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셨다고 김포 정호우님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부안에서 이장아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서울 중랑구 김영하님도 사진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상계동 애청자께서 이승재의 눈동자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에서 구경옥님이 식사는 만나게 하셨나요? 뭐 생방송 너무 좋습니다. 하루 온종일 신경 쓸 일이 있었어요. 머리가 무겁지만 좋은 노래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으로 정미조의 나자리노를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인데 한번 듣고 올까요? 그러면

천호동에서 김경철님이 추억 사연을 주셨어요. 10일쯤 됐을까요? 원음 방송 덕분에 남보은 씨의 노래를 처음 들어봤을 때 예전에 부산에서 극장쇼를 자주 봤던 광명극장, 왕자극장, 보림극장에서 극장쇼 보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 원맨쇼의 3인방은 남보은, 백남봉, 그리고 쓰리보이, 신선삼이었죠. 정말 그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죠. 흘러가버린 오랜 추억이 아련하고 마냥 그립습니다. 추억의 사연을 주시고 사진을 주셨는데 흑백 사진인데 우리 김경철님 젊으셨을 때 사진인데 이야, 한 인물 하셨어요. 이 연예계 쪽을 꿈꾸지 않으셨을까. 너무 미남 얼굴, 콧날도 우뚝하고 눈도 그냥 네, 큼직하고 잘생긴 사진과 함께 주셨습니다. 백년 인생님 금요일 생방 너무 감사하다고, 또 최별현님도 항상 원음방송 때문에 행복하다는 인사를 주셨네요.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한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김의 폭발 1초 전 우리 김경철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순서 한 주의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고 환절기에 감기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신 애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생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말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타인에게 온전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스한 기쁨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차가운 눈총과 미움을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드는 아픔이죠. 하지만 마음의 거울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작 나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둔 채 상대가 먼저 다가와 사랑해주기만을 기대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내뿜었던 서늘한 눈빛은 잊은 채 나를 꺼리는 상대의 반응에 서운해하곤 합니다. 내가 먼저 건네지 않은 온기를 상대에게 바라는 건 텅 빈 밭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남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타인의 따스한 인정과 사랑 속에 머물기를 바랄 뿐 타인의 미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길 갈망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온기를 건넸었는지, 누군가의 서늘한 시선이 야속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경계의 눈빛을 내비치진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0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듯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서운함과 원망이 움트는 것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먼저 품은 온기만이 상대의 마음을 녹여 사랑으로 돌아오고 내가 먼저 서늘함을 없애야 미움이라는 그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씨앗을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인과의 이치에 대해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11장 마음바탕 어지러워,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우리는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결실이 따라오고 어두운 마음을 품으면 어두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인과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존재하지 않듯 아무런 씨앗도 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의 끌림이나 치우침 없이 무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얽히고 설킨 인연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악연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화한 선연의 길을 이어주듯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미움이라는 마음의 가시를 거둬들일 때 비로소 나 또한 어떠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이죠. 내가 먼저 세상에 던진 말과 행동, 그리고 가슴속 감정이 결국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담아봅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올게요.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이웅준 교무님의 선물, 조 로스트로퍼의 아이리스를 위해.

대산종사님께서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따뜻한 은혜를 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차오르고, 뜻밖의 상처나 해를 입게 되면 가슴 속에 서운함과 원망이 남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베푼 호의를 모른 척 등지기 어렵듯 나를 향한 찬 시선을 선뜻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온기를 내줘야 그 사랑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내가 먼저 미움의 가시를 거둬야 비로소 나 또한 어두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넨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돌아온다는 걸 잊지 않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참된 복덕을 지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무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성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신업은 작산하고 새로 짓는 업은 선업을 지어라. 그러니까 구업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신업은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선업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또 악업은 진참이라.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진정으로 참회를 해라. 진리 전에 부처님 전에 사은 전에 진정한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진리의 길로 돌아가고자 진성 곧 정성을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과봉의 회의는 이 다섯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인과관계는 바로 인과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법칙이 있다.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인과율이 결국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과생인. 근데 과는 인으로 인하여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과는 인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 씨가 없으면 종자가 없으면 어떻게 생겨나냐. 물론 테란스파에서 화생도 그 종자 없이도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화생 자체도 종자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 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을 볼 때 원인이 먼저요 결과는 뒤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는 절대로 순서가 바뀐다거나 전도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나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둘째는 사성대리이다. 즉 일이라는 건 뭐 현상이라게도 별 관계는 없겠죠. 현상이라는 건 이치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생사, 일에서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 이치가 없이 일이, 다시 말해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큰다, 냇물이 흐른다. 그런 것은 그렇게 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작용을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치다. 이치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 성사가 될 때 우연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시간을 기다려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물마다 보편적인 이치가 있어서 사람의 의지대로 전혀 할 수가 없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어서 이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생필유산. 또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 지필유산. 하품면 반드시 이제 흩어짐이 있다, 여임이 있다, 떠남이 있다, 합필유리, 이루어지면 반드시 무너짐이 있다, 성필유계. 이건 필연적인 이치라고 알아야 할 수 없다. 어떤 진리의 어떤 준칙, 법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떠남이 있고 무너짐이 있지 않냐. 만일 현상에서 이의 작용이 없다 가면은 아마 사람도 천살, 만살, 억만살까지 살 겁니다. 또 흐르던 물도 뭐 고갈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야 저수가 될 것이다. 이체 작용 없으니까 저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이 물 모임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현상은 반드시 어떠한 이가 들여서 운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리무궁이라. 유가 세워지는 것도 반드시 공에 의해서 세워지더라. 공에 의해서 결국은 유가 형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생산된 존재로서의 사물은 실제성의 본성이나 본공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사물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되어진 사물의 인과관계는 자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일체 존재는 생멸하고 변화하여 무상하다. 일체 존재가 생멸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있는 유의 상태는 공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공, 공체, 이체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현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활용은 할 수 있지만 현상의 유 자체로서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연 내가 높은 벼슬을 했다. 그러면 그 벼슬 자리에 있을 때는 유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벼슬을 계속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화가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이면에는 공이라는 없다는 그 상황이 깔려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 상황으로 볼 때 유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벼슬은 영원할 수가 없다. 생멸 변화를 또 변혁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인과를 성립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변화는 제멋대로 아니고 일정한 법칙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이 연기이고 인과율이다. 그렇죠. 아무 이면에 아무것도 없이 제멋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유가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다. 철저하게도 그 인과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과 객체적인 대상 사이에는 능동적 작용이 가해지면 그에 상응하는 필연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현상이든 진리든 간에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연결이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이런 것들은 인연과라고 볼 때, 인과라고 볼 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면에 무엇인가 있어서 현상적인 작용을 다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과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 작용을 업이라고 부르고 그 필연적인 결과를 보호라고 부른다. 이것이 업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뜻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과과라고 해도 결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어떤 과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러와지도 되어 있다고 말이죠. 또 불교에서는 인과관계를 시간적 이시적인 인과관계와 공간적 동시적 인과관계로 나눠보는데 전자를 이시인과라 하고 후자를 동시인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때가 닳다고 말이죠. 때가 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시인과는 큰 죄업을 지었을 때 받아지는 상황이 뭐 한 생이 될 수도 있고 두 생을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을 바꿔가면서 받을 수 있지만 동시인과 이게 현상에서 지은 것은 현상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업들은 그래서 현생에 다 받아버리고 내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시인과의 관점에서는 어떤 과가 곧 다시 인이 되어 다른 과를 생겨나게 하고 동시인과의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는 인인 동시에 또한 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한의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시인과 어떤 과가 곧 다시 인이 되어 다른 과를 생겨나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 과에서 다시 인을 생성해가지고 또 과를 부르는,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동시인과도 예, 모든 것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이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예, 원인인 동시에 또한 과이기 때문에 예, 시간 공간을 걸쳐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이제 보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인간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라는 존재는 결코 불변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또한 그 변화가 예,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노력으로서 진보 발전하고자 해야 한다고 예, 말을 한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온갖 업을 짓지만 이 짓는 그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영원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래의 성품은 대령으로서 영원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지만, 개체적인 그 생각이나 어떤 지적의 그 헤아림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성이 있다고 이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육신 자체는 그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성품, 이것은 영원성을 이제 갖지만 육신은 결코 예, 영원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선악의 행위를 따라서 고락의 결과가 온다 하는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인과보응의 도리를 예,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에는 좋은 결과, 즐거운 결과가 오기 마련이고, 악인에는 결국 괴로운 과보가 예, 오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틀림없는 인과의 이치고, 또 이게 보응되는 이치도 된다. 그러니까 인과만 있고 보응의 원리가 없다 하면은 관계없죠. 악을 짓든 선을 짓든 그 진노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응은 반드시 되갚아주는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이 이르면, 즉 연이 이르면 받을 건 다 받고 줄 건 다 주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경전을 통해서 인과의 의미를 어떻게 선인들이 풀이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태산 강우편에는 화분부문이라 재앙이든 복인 문이 없다. 유인 소소라. 사람이 불러들였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어서 그렇게 받는다. 악인을 지어놓으니까 재앙이 따라오고, 선인을 지으니까 결국 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재앙이든 복이든 간에 문은 없어요. 출입하는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불러와지는 것이다. 내가 선인을 지었으면 선과가 따라오고, 악인을 지었으면 악과가 따라온다. 양서범진전에는 귀천수부 수도이나, 그래 귀천이 비록 거듭 길이 다르다 한다면 인과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인과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귀천이나 선악이나 빈부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길이 닳지 않느냐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옛날에 이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 겨우 줘서 걱정 안 할 정도로 사는데, 이제 둘이 만나면 그래요. 아, 우리도 언제 잘 살아보고 고관대장이 되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고을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 둘이 이렇게 갔더랍니다. 근데 관상 보는 사람이 이렇게 창문 틈으로 아예 보니까 두 사람 들어오는데 빛이 난다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임금이 될 상이라 빛이 나. 그래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두 사람에게 절을 한 거예요. 납작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 이거 왜 그러시냐고. 그 이제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아랫목에다가 이제 두 청년을 다 이제 그 앉으라고 하고 자기는 울목에서 윗목에서 이제 그 절을 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두 분을 보니까 임금이 될 상이라. 두 사람 다 똑같이 임금이 될 상이라. 환상을 보는 나로서 임금이 될 상 앞에 어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절을 한 거라. 그래서 이제 또 관상을, 이제, 그래간 얘기를 듣고 이제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 임금이 되려면은 치민 치국 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방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무술도 익히고.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어느 시기에 임금이 되니 공부도 일도 아무 필요 없다. 다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 거기서 세금 받쳐서 오는 걸 먹고 살면 되니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논다. 그래서 시기가 이르니까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람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역시 나이를 먹든가 그 임금 못된 그 친구는 죽을 때 눈 감고 자기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황후야, 태자야, 짐이 붕어하신다. 이게 붕이란 말은 그래서 짐이 붕어하신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천이 그 길이 다른 것도 결국은 인과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벼슬을 했느냐 벼슬을 못했느냐 임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인과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불가어로서 인과보응은 즉 소위 숙세종선이라고 이제 숙세선인 종자가 되면 금생에 선한 과보를 얻고 악을 하게 되면 악한 과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금생 득선과하고 이악직 득악보라. 그래서 악을 하게 되면 악한 과보가 나에게 오기 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달마 혈맹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인과는 없다 하면서 마구 못된 짓을 하고는 이제 유인 발무인과하야 치은 작악업하고 허황하게 본래부터 공인이 아무 일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다. 응? 망은 본공 자각 무가라. 그래서 그 망령되게 말하기를 본래 공하는데 무슨 악을 짓고 무슨 허물을 지어도 뭔 아무 괜찮지 않느냐. 여차지인은 타 무관정 무출기라. 그래서 무관정에 떨어져 가지고 길이 나올 기약이 없어. 그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말이야. 인과의 지금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면은 진리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공의 이치를 안다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대정에 들어서 깊은 정에 들어가지고 육군 동작을 하지 않으면 무인무가가 됩니다. 인과를 치지 않으니까 무인부가 돼, 무인이 돼요. 그럼 무가 그렇지 않냐고 동작 한번 하고 마음 한번 내고 뭐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아르마리랄지 이런 것들을 놔두게 되면은 역시 인이 생겨서 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 인과가 없다 그러면 결국 무간지옥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락인과 불매인과는 이제 백장선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제 전백장, 후백장 그러거든요. 이제 전백장 시절에 이제 제자가 물은 겁니다. 인과에 어떤 업을 지었는데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했을 때 불락인과 그런 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공 인과를 없는 거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우벌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전백장이고 후백장은 이제 선사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노인이 법문을 바로 하기 전에 들어와서 뒤에 있다가 법문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버려. 그래서 언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법문이 다 끝나도 안 가. 그래서 이제 그 선사가 제면을 해가지고 왜 바로바로 갔는데 안 갔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산에 전생에 살았던 스님인데 제자가 인과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하는 얘기를 그 묻기에 불량인과 이렇게 했더니 여우를 받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사가 그러면 나한테 다시 한번 물으라고. 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이렇게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후백장이 깨달아 모든 거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불락인과 불매인과는 달타고 말이죠. 불락인과가 어디가 있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는 뭔데? 인을 지었으면 과에 떨어지기 마련이죠. 과를 받기 마련이다. 다만 인과에 매하지 않아야 한다.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지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서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행위의 결과가 소득으로 쌓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1: 우주주야.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창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창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우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환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증예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5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마장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체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M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서늘한 바람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히려 두 손 안에 온화한 기운이 퍼지니 선득한 아침 공기가 다정해지네요. 앞으로 더 높은 온도의 따뜻한 차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잘 데워진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사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 수도인의 세 가지 일과. 아침은 수양 정진 시간으로 정하여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 공부를 계속해서 나날이 새 마음을 기를 일. 낮은 보은 노력 시간으로 정하여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사은에 보답하여 나날이 새 세상을 만들 일. 밤은 참회 반성 시간으로 정하여 하루 동안 신, 구, 의, 삼업으로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반성하여 나날이 새 생활을 개척할 일.

수양 정진하는 아침 시간, 보온 노력하는 낮 시간, 참회 반성하는 밤 시간, 하루 세 가지 일과 마음에 담고 지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A장조,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베흐나흐 라바디가 지휘하는 레 멸롱 디후아 오케스트라. 이 곡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와 내 주변의 기운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일마저 망치게 합니다. 반대로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상대와 주위 사람들을 좋은 기운으로 이끌고 자신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 순조롭게 풀리게 되죠. 이러한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알아서 남의 이로움을 나의 이로움으로 삼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지닌 원흥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 교의편 제1장 이론상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 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의 은연 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 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 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연 자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제3절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제4절 이론상 서언문. 이론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 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주, 괴, 공과 만물의 생, 노, 병, 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 어해로 혹은 해생 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제5절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 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제6절 계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중에서 일원상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7장 윤은무로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8 불치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치근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선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 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간에
무에사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불지품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0장 개정에 닦아서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군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 명예, 이욕 등은 그 끝이니라. 2.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중에 제일 근본되는 지혜가 되나니 경에도 사람이 삼세의 일체사를 알려면 법계의 모든 일이 마음으로 된 줄 알라 하셨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육신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4. 학인이 묻기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지 않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본말로 논하냐면 법이 근본이요 밥이 말이 되나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밥이 선이 되고 법은 후가 되나니 그러한 경우에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일생 생활에 체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 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하나니라. 5.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6.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에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기는 하나 진실과 공심의 정신 위에 갖추어진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상에 이익주는 학술이 되나니라. 8. 학인이 묻기를 도의교육의 근본은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본과 보은의 사상을 잘 배양함이 도의 교육의 근본이니 도의 교육을 잘 실현한 사회라야
새 세상에 대운을 먼저 타리라. 9.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10.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복과 해 두 가지인바 세상은 복의 밭이요 우주는 진리의 덩치이며 우리에게는 다 부처님같이 복과 해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갈마 있건만은 구하는데 노력하지 아니함으로 오지 않나니 구하기에 노력만 한다면 누가 이를 막으리요. 그러나 아무리 구하여도 되지 않는 일은 진리에 어긋나게 구하는 연고라 우리는 원하거든 먼저 구해야 하며 구하되 진리로서 구해야 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무본편 1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법인기도 정신이 내 삶속에를 조은송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 40일 대산종사 승부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1. 남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다. 2.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있고 져줘야 할 자리에 지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 3. 최상의 승리는 실력에 있고 실력은 곧 진실한 노력에 있다. 4. 가장 큰 양보는 가장 큰 전진이 된다. 5. 무쟁삼매의 진경은 승부심을 초월할 때이다. 6. 참은 반드시 이기고 거짓은 반드시 진다. 7. 성현의 마음은 상대가 끊어진 절대 이론에 늘 합해 있고 중생의 마음은 상대 있는 사량 개교로 늘 다투고 있다. 8. 성현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이 없나니 적이 있으면 성현의 마음이 아니다. 9. 중생은 적을 이김으로써 승리를 삼으려 하나 성현은 마음 가운데 적의 그림자까지 두지 아니함으로써 승리를 삼는다. 10. 남의 앞길을 막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열리는 일이 적을 것이요 남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막히는 일이 적을 것이다. 11. 허위와 불의와 투쟁보다 오직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주인공이 되기에 힘쓰라. 온 세상 사람이 이기기는 좋아하고 지기는 싫어하나니 그것은 이와 같은 승부의 도를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상대심과 경쟁심을 돌려 감화와 감복으로

참된 진화의 도를 실현하여야 개인이나 세계가 다 같이 영원한 평화와 참다운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42. 대산종사.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녀야 할 신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 혈기와 감정으로 처사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것이요. 둘째, 바른 법도와 철학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영생의 설계를 세우고 살 것이요. 셋째, 사치와 허영과 나태를 버리고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며 살 것이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동화합의 세계를 건설하려면 화동의 도가 있어야 하나니, 첫째,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양면을 두루 살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원만한 행을 할 것이요. 둘째, 정성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위로 하지 말고 진리에 맡길 것이요. 셋째, 성함과 쇠함의 이치를 알아서 있을 때는 겸손하고 없을 때는 분발할 것이요. 넷째, 큰 것은 작은 것처럼 하고 아는 것은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참으로 능한 것임을 알아서 걸림없는 행을 할 것이요. 다섯째, 매사에 과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좋으니 항상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해 올바른 판단을 얻은 후에 실행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전생사 돌아보시는 거요. 그 정산종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종사님이 누군지, 전생이 누군지 아시느냐고요. 그리고 대산종사님이 전생이 누군지 아시느냐고요. 알아야 해요. 사람들아, 깨어나라, 알으시라. 자, 이런 지금 조성광 선지님이시요.
1: 아이고, 이제 시간이 지금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는데요. 그 이제 지금 우리가요. 이제 대종사님 그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제 지금 한번 돌아가 봅시다요. 자, 그대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랬죠? 다 옳도다.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대로만 하면은 세상이 개선될 것이다. 이게 전망을 하셨죠? 그리고 선불선 이런 말을 쓰시죠. 선불선을 구별하게 된다. 앞으로 선불선을 구별하게 된다. 이제 하시는데 자 우리 법이 말입니다. 최초법어 있죠? 네. 최초법어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아니죠. 그거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제일 처음 최초법의 1. 아니죠. 최초법의 제1 수신의 요법. 최초법의 제2 제가의 요법. 최초법의 제3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최초요법의 제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 네 가지를 밝히시는 것이 최초법어거든요. 최초법어는요 도실, 아니 도실 짓기 전에 이시제각에서 그때 하신 법문이거든요. 그게 보면 먼저 수신의 요법이 제1이에요. 자 수신, 수신은 뭡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이죠. 닦는 것이죠.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요 모든 공부의 가장 시작은 뭔가면요 수신의 요법, 자기 몸을 어떻게 닦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말이죠 시작이다 이 말이죠. 최초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르는 것도 말이죠 강약이 지나고 세상을 평정하게 하는 것도 수신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알아야 그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옛 단어를 하나 그 하면서 왜 이 수신과 이 지금 이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세상을 발라 나가야 되는가. 자, 이제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옹고이 지신.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지만도 이 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인가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또 우리 교도님들 사실은 모르셔요. 옹고이 지신. 자, 옹고이. 이 온자 뭔 온자입니까? 따뜻할 온. 따뜻할 온. 온돌빵, 온난하 이런 말 쓰죠? 지금 자꾸 따뜻해지죠? 기후가 자꾸 지금 올라가죠? 자, 이제 온, 따뜻한 온. 그런데 이 온을 여기서는 따뜻한 온으로 안 새겨요. 뭔 온으로 생기냐면 익힐 온. 익힌다. 익힌다가 뭡니까? 옛것을, 옛것자죠? 옛것을. 속 익혀요. 자, 이 익힌다는 것이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요. 자, 익혀야 돼요. 우리 여 지금 뭐죠? 옹고 하러 왔습니다. 옛 것을 익히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요 이 지금 방송 강의를 듣는 분들도요 옛 것을 익히는 거예요. 옹고 옛 것을 자꾸 익혀야 돼요. 자, 이제 옛 것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익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익히면은요 이 지금요 어떻게 이게 이제 되는가 하면요 그게 이제 옛 것을 자꾸 익히게 되면은 지신 그랬죠.
0: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그랬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옛 것을 익히는데 근성으로 익히면은요. 근성으로 익히면은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지를 못해요. 예? 새로운 것이 창조되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옛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익히버려야 돼요. 자기 것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자기 것 만든다 이 말, 이 말은 뭔가 우리가 말이죠. 제가 전에 경전 공부할 때 경전을 뭔가 말이죠. 문자 경전 두 번째 뭔 경전이라고 했습니까? 예, 현상을 보고 경전을 익히는 거요. 그렇죠. 현실 속에서 경전을 익혀야 된다 이 말이죠. 아, 경전은 경전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현상을 딱 보고 아, 저거 경전이 어디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그거 되는 것이 감각감상이에요. 자, 세상의 현상들이 딱 나한테 들어오거든.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전의 뜻을 우리는 일일이 익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 경전. 내가 마음을 쓰잖아요. 쓰면은 내 쓰는 마음이 경쟁하고 어떻게 연결된다? 이게 익히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새로운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런 말 드렸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문맹자, 21세기 문맹자, 제가 얘기했죠. 자, 문맹자가 뭡니까? 배우지 않거나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거나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문맹자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십니까? 다시 배우러 오신 거예요. 문맹자 안 되려고. 토플러가 얘기한 것은요, 글씨를 못 쓰거나 글을 못 읽는 것이 문맹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주위에요, 문맹자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사실 현재의 시비를, 시비 뭡니까? 옳고 그름. 이것을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요. 판단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뭔가 하면요, 문맹자예요. 그런데 눈은 떴어. 근데 시비는 판단을 바르게 못해. 뭔가 하면요,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지금에 나타나는 새로운 것을 알질 못한다니까요. 자, 옹고의 지신. 정말로 아주 이게 이제 멋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웁시다요. 처음엔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하는 것은 익히는 거요. 자꾸 더 익힌다 이 말이죠. 오늘 해요. 그 이제 배워요. 그 자꾸 익혀요. 그 익혀가지고 익히고 나면 자 오는 배우는 것이죠. 배우고 자 뭐 익히고 그 다음에는요. 익히면은 이게 어찌 되는가 하면 지식이 이게 뭔가 지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 배우고 익혀가지고 지식을 지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성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지성 얘기했죠. 창의 지성 얘기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이걸 이제 그래서 지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을 만들어야 된다. 옹고의 지신 중. 그래서 지성을 만들 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는 뭐냐, 창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지식에 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익어가지고 푹 익어요. 그 익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말이죠, 지성이 될 때 그 지성을 통해 갖고 뭔가 하면요, 새로운 창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옹고의 지신 합시다. 온고이 지지내야 돼요. 옛 것을 자꾸 우리가 익힙시다.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강의를 해야지 예전에 했던 말만 계속 제가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 새로운 것이 나오는가요? 아, 그렇구나. 아, 날마다 새로운 거 나옵니까? 그게 지신이지, 제가요. 그게 지신이요. 아, 땅지자 신선신자가 아니라, 제가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만요, 우리가요, 대종경 교의품 이 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온고이 지신하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좀 관념과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이제 갖추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뭐 좀 조금 이제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이렇게 성선계후 먼저 것을 이 성자 뭔 성자입니까? 내가 이런 게 이제 함어를 많이 써요. 이열성, 이열성 먼저 것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것을 이어가지고는 온 거죠, 그렇죠? 뒤 것을 개발해요. 뒤에 것을 개발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왜 공부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먼저 것을 이어봤습니다. 먼저 것을 이어봐요. 이게 뭔가 하면 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을 개발해요. 만들어내요. 이게 뭡니까? 지선이죠. 지선. 지신. 지신. 지신요. 그게 온고이 지신이죠. 그게 뒤에 것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뒤에 것을요. 먼저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에 것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쟁력을 말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살려나가, 계속해서 경쟁력은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이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요. 개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가 공부를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왕 계례, 계왕 계례, 계왕 이열 개짜죠? 왕, 예전 것을 이어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옛날 것을 이어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거다. 온고이 지신이죠? 온고이 지신이다.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왜 원불교를 열으셨느냐? 온고이 지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요, 불교를 옹고했죠? 불고를 옹고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익히셨잖아요. 불고를 옹고해가지고 지신, 원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역할을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정산열에, 대산열에 이 어른들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단을 지금의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교회품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요. 오늘 교회품 마지막 양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여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R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 사유에 대해서 세계 인류를 잘 살게 하는 방법 사유에 대해서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 사유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돼서 교리도에도 편입되어 있고 초기 교리의 골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이제 그 처음에는 남녀 권리동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그랬어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력장성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서 사회에 대한 그 교리적 중요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2: 예.
1: 이어서 자력장성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사은하고 사요하고가
1: 네.
2: 관계성이
1: 네.
2: 그 사요를 이해하는 데 꼭 중요해요.
1: 네, 아, 네.
2: 사은은 은혜 세계로서 은혜 세계
1: 네.
2: 세계를 좀 평화스럽게 은혜롭게 이렇게 그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 사은이거든요. 생활윤리,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적 동물로 어떻게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네. 사회성 윤리를
1: 예.
2: 밝힌 것이 사은이거든요.
1: 예.
2: 윤리라는 것은 하나로 맺어진 인연 네.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보호하면 아주 평화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죠.
1: 네.
2: 그런 세상이 되려면
1: 네.
2: 그 구성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1: 네.
2: 좀 개발되어야 하고 문명화되어야 하고
1: 네.
2: 실력을 갖춰야 그 사은의 세계가 되는 것이지.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므로 이제 개개인이 환경에 의해서 성공을 못한다든지 개개인이 뜻은 고상한데 뜻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 개개인이 무슨 조건에 얽매여서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
1: 네.
2: 역할을 못한다면
1: 그렇습니다.
2: 이건 사은의 평화세계를 이룰 수가 없단 말씀이죠.
1: 예, 예.
2: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2: 평화와 행복인데
1: 네.
2: 개인 개인이 어떻게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1: 네.
2: 사회 이론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1: 네, 네.
2: 하는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보장하면
1: 네.
2: 그런 것이 용이하게 풀어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 제시를 하신 것이 아마 네 가지로
1: 예. 뭐
2: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사은 사연은 아주 딱 맞는
1: 네, 네.
2: 그렇죠. 사은 사연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없는
1: 예.
2: 그런 요건이죠. 사은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1: 네.
2: 왜냐하면은 미개헌 사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이죠. 네. 가정적으로도 한 마을 단위로도 평화롭게 살았다 그 말이죠.
1: 그렇죠.
2: 네. 그런데 그런 사회가 가령 인류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냐 그건 네. 아니고 훨씬 더 차원 높은 문명한 사회로 이끌어야만 되는데 문명한 사회로 이끌려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1: 예.
2: 훨씬 더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예.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예,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향상시키려면
1: 예.
2: 사회 제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한 것이
1: 네.
2: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예. 대중사학교 제일 먼저 자력양성을 들으셨어요.
2: 왜?
1: 자력양성을 그렇죠? 들으시고 처음에는 남녀 권리동일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자력양성으로 이제 들으셨는데 그 자력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 그 자력의 범위는
1: 네.
2: 참 넓지요. 자력의
1: 네,
2: 범위는
1: 네, 네, 네.
2: 자력을 향상시키자는 근본이 불교예요.
1: 야.
2: 또 불교를 혁신한 것이 원불교니까
1: 네.
2: 원불교는 자력 향상을 주 테마로 잡고 사회를 발전시켜야죠. 모든 사람에게 자력이 있는데 네. 그 자력이 아주 차원 낮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자력을 자꾸 개발해 올려야 또 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바깥만 보거든요. 환경만 보고 그렇게 환경과 바깥 세상에 닮아갔다 말씀이죠.
1: 네.
2: 그래서 미쳐난 사회가 된 거예요.
1: 예, 예.
2: 안으로 안으로 자기의 심성과 정신을 바라보았더라면은 네. 아주 광명하고 광대하고
1: 네.
2: 자타가 없는 그런 한계 없는 국한 없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1: 네.
2: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만 밝으니까
1: 네, 네.
2: 이렇게 좁은 것에 묵지밖에 되었거든요.
1: 네, 네, 네.
2: 자력양성은 먼저 안으로 살펴라. 그래서 자력이 뭐냐. 대종사님은 인도정의를 항상 말씀하셨지만은.
1: 그렇죠. 네.
2: 우주만유 근본 진리. 또 모든 생명의 근본 성품. 그걸 요달해서, 요달해서 직연이, 지각하는 바가 확연히 열린 그런 세계에 임한 것을 자력을 얻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2: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운과 동포운과 천지운과 사회의 은혜로 사는데 사실은 그 안으로 자력이 먼저 갖춰져 있다 그 말씀이죠. 너에게는 그런 자력이 있다. 그런 자력을 개발해서 갖춰라.
1: 네.
2: 그게 첫째고요.
1: 네.
2: 자력양성 첫째고 그 다음에는 실력과 능력이죠.
1: 아, 네. 네,
2: 모든 부분에서 과학적인 실력, 그렇잖아요? 사회이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력. 자력은 건강 문제도 자력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네. 만약 그 사회가 발전을 하면 자력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참 등등하게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력 향상을 해서 좀 등등한 네. 광주에 가면요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1: 네, 무등.
2: 그러니까 대단 네, 종업사님을 무등산. 한번 광주에 모셨다. 그때 무등산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무등에 관한 설명을 하셨어요.
1: 네, 무등.
2: 무등등, 무등등 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춰야 서로. 그 문명한 사회가 되면은 그 벽 넘어 사람 보고 아, 자네 전생에 누구 아니었는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게 정신적인 해명을 회복해서 실력을 갖추는 자력 또 과학적인 문명의 실력을 갖추어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자력 또 생활할 수 있는 대인전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대인 전문에 실패하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자력.
1: 네.
2: 여러 부분에서 자력의 범위는 참으로 한계가 넓어요. 그런 것을 갖추라. 그죠. 그래야만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낙원 사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저희들 해봐도 참 자력 얻기 어려운데 우리 수도인으로서는 제일 첫째는 이론상의 해명을 얻는 예. 실력이거든요.
1: 네.
2: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수도인으로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력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자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르죠. 근데 그 한계가 그렇게 높지만은 그러나 자력을 서로 갖춰가야 등등하게 요새 선대사회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완전한 민주가 이루어질 거야 아마.
1: 그 윤산 법사님 말씀 들으면 이제 개인이 자력 생활을 그 딱 자력을 양성해 놓으면 좋은데 그 의뢰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좀 그런 요즘도 그 의뢰 생활하는 그런 그 사례가 참 많은데 그런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사람은 태어날 때 육군을 입고 태어나지 않아요?
1: 예.
2: 몸. 이 몸이라는 것은요, 근본이 게을르게 되어 있어요.
1: 아, 이 몸은?
2: 몸이요. 몸이라는 것은 본래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정신이 들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어보고 가까운 것이에요. 어보고 가까워. 그래서 게으르기 쉬워요. 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게을러요.
1: 게을러요. 네.
2: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목표의식이 있고 방향감각이 있고 돌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생심이 생기는데 그래야 좀 뭐 이제 발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1: 네.
2: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체험의 깨달음이 생겨나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한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런 깨달음을 사회 이론으로 태어나서 얼른 얻기가 좀 어렵죠. 그런 면을 차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복도다 주어야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만 두어버리면 게을러져요.
1: 그 아무튼 자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의 좀 허물을 좀 벗고 밖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사회라는 것처럼 인간을 개발시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1: 그렇죠. 네.
2: 사회 이론으로 됨으로써 철이 들고 나를 알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쳐서 그 자가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사회가 그런 그 역할을 해줘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조건으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는 개인의 입장, 하나는 공인의 입장. 공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꿈을 키울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모든 지혜와 덕망과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자력을 자꾸 함양하는 것이거든요.
1: 네.
2: 자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그러고요. 자력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1: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나가려면 자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사람은요. 유년 시절하고 청년 시절하고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 체험해 보면 그때마다 그런 그 자기의 신체적 조건이 자기의 가르침을 주어요.
1: 그렇죠.
2: 또 그 그런 신체로 사회에 적응할 때 사회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자력을 세워서 잘하면 칭찬받고 자력을 세우지 못해서 타력에만 의존하고 나태하면 배척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배척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자꾸 자력을 향상해서 나아가기를 좋아하죠. 그냥 가르침을 주지요. 그 노년에도 그 늙음이라는 것이 큰 교훈을 주거든요.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늙을 때 늙어버리면 그건 참 어찌 되겠어요. 늙음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늙을 때 늙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자력개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력개발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 타력으로 죽는지 알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어버리죠. 죽잖아요. 죽는 경우가 돌아오는 미리 연마해가지고 죽음에 당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노인이 되면 논의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뚫고 나갈 길을 연마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력을 키워나가면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년기의 철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조금은 입맛이라고 탁 보면 알아요. 사람을 볼 때 자력이 있고 없거나는 참 자기가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이 교육이 필요하고 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교화로서 가르쳐주고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체험담으로 가르쳐주고 해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1: 네네네네. 그 일평생 여러 가지로 잘 살아놓고 장년과 노년 사이에서
2: 망해버릴 사람이
1: 그 생각 하나 삐뚤어져가지고는 그 본인의 일생 그 지었던 것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사례가 또 많고.
2: 그렇죠.
1: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엔데 굿, 끝이 좋으면 알레스 굿, 다 좋다. 근데 그게 지나온 과정을 무시해놓고 엔데 굿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것도 다 잘 마무리를 하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노는 게 점 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래, 그 자력이라는 의미에 네 가지 내용이 갈맞아 있어요.
1: 네.
2: 하나는 자유.
1: 네, 자유.
2: 마음의 자유.
1: 네.
2: 아. 그 자력의 극치거든요.
1: 마음의 자유.
2: 자유. 자력을 얻었다고 하는 극치가 마음의 자유를 회복했다는 것 의미예요. 이게 자유, 그것이 자력의 가장 첫째 조항이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주력.
1: 자주력.
2: 자주력.
1: 네.
2: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주 힘이 있어야.
1: 네.
2: 자주력이 있어야.
1: 네.
2: 그 일을 헤쳐나가지요.
1: 네.
2: 의지를 가지고 사람 사는 건데, 그 의지가 구르지 아니하고 그걸 능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자리리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은 의지인데,
1: 네.
2: 그 자주 힘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자주 힘이 있어야 돼. 자유하고 자주력은 같은 듯 하면서도 차원이 달라요.
1: 다르고, 네.
2: 근데 둘 다 정신 문제예요.
1: 예.
2: 그 다음에.
1: 네, 세 번째는.
2: 자립력.
1: 네, 자립력.
2: 아, 경제가 부족해 봐요.
1: 네.
2: 사람 뜻을 못 내리지 않아요. 예. 아, 옛날에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1: 돈 전에 특히. 갔다가면. 아,
2: 지금은요.
1: 서글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2: 내가 노인이 되니까 뭔 말이 유행하는 거니? 노인도 돈 있어야 산다.
1: 예, 그러지.
2: 그러니까요. 경제력이 없어 봐요. 예? 경제가. 사업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생활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건강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다 경제 바다란 말이죠.
1: 청년 장년 때 조심할 일입니다. 잘 다독거려 놔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노년 욕망이니까요.
2: 자립력. 예. 경제적 자립력.
1: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2: 그러죠. 그 다음에 자활력.
1: 예, 네. 아, 자활력.
2: 자활력. 네. 네. 자활력.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1: 네.
2: 사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 죽을 맛이죠.
1: 예.
2: 해야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나도 노인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런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주사님 보고도 그랬지?
1: 네네.
2: 우리 법인문답 죽을 때까지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촛대기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 자활력이라는 건 생명력이거든요.
1: 네네.
2: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어야죠.
1: 네네네.
2: 그런 자활력이 건강상에도 자활력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고,
1: 네네네.
2: 정신 문제도 그러고 생활 문제도 그러고, 이게 자유력, 자주력, 자립력, 자활력, 이런 네 가지 정신적
1: 네네네.
2: 그런 자력이 있어야 한다.
1: 그런 걸 갖춰서 이게 좀 노년이 돼야지. 그 중국의 장수들이 전쟁을 나갈 때 부려 쓰진 않지만 아주 그 늙은 말, 그 말을 매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2: 오.
1: 후퇴하는 길을 제일 먼저 잘 찾는다.
2: 아, 맞는 말이.
1: 네네. 늙은 말이
2: 거구만.
1: 퇴각할 때 길을 제일 찾았고 다시 본용으로 들어올 때 그 네. 말보다 번쩍하는 게 없다. 그래서 꼭 전쟁에 나갈 때 그 늙은 말을 몇 마리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노선토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길잡이.
2: 내가 원로원에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은 발 힘을 약화하는 거다. 지팡이를 짚으면 상대적으로 발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 네. 지팡이를 안 짚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로원에 식당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 길을 내려오면서 하하 지팡이가 필요하다.
1: 네, 버티면서
2: 이렇게 네,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었어요. 이제 내가 가꾸고 있는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비워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못 있는 지팡이요. 대나무 지팡이는요, 아주 가벼워요. 짱짱하고. 근데 그 지팡이를요, 밥 먹으러 갈 때는 거꾸로 들고 가요.
1: 아, 네.
2: 그러니까 뒤에서 비난이 많아요. 인사는 뭐 지팡이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간다. 들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불필. 이건 지팡이는 불필이다. 필요치 않다. 그게 들고 가는 거다. 그걸 뭐로 들고 가냐. 나 내려올 때 짚으려고 들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자주력이라는 것은 자주력. 내가 키우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키우지 않으면. 뭐 내 형세를 잘 살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 자력이 생겨나지. 그걸 키울 생각을 못하면 자력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지 않아요. 의지하려고 그러죠. 의지하려고 그래요. 네. 자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자력 양성을 제일 첫 번에 둔 뜻은 예. 우리가 그 평소에 생각할 때 자력 하면 경제력, 건강력, 네. 뭐 생활력 이런 걸 자력으로 네. 올려 생각하는데 네. 자력의 가장 주체적인 것은 자유력, 예. 정신적인 자주력, 예. 그 두 가지 마음의 힘이 자주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체 노년에 그 마음이 헤뜩거린다든가 저건방아 없다든가 그리고 그 추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죠.
1: 잘못하면. 네.
2: 챙기들 안 해요.
1: 네, 네. 아무튼 그 자력 양성들을 잘해서 원만한 일평생이 잘 되도록. 그
2: 자력 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네. 타력이라는 것은 네. 아무리 크고 힘이 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네.
2: 자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뭘 키워야겠어요? 자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력은 키우면 키울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한계 없이 밝아지는 것이고 한계 없이 커나가는 거다 말씀이죠. 네네네. 한계가 없어요. 자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죠. 자력을 키우면 타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네.
2: 전체 타력이 돼버려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 네.
2: 천상천하가 나 홀로밖에 없다. 그건 자력을, 타력을 자력화해버린 거예요. 타력을 자력화해버린 거예요.
1: 야, 네.
2: 아, 그와 같이 자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타력은 크고 힘 있고 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오히려 거꾸로 타력은 아무리 힘이 있고 밝아도 한계가 있다. 자력은 전혀 한계가 없는 네네. 무한이다 네. 하는 것 신조를 가지고 네. 출발해야
1: 돼. 네네. 그 아프면 병원에 가고 좀 뭐 뭐지 궁하면 가족들이 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열반길에는 혼자 가야 되는데.
2: 그렇지.
1: 그때 자주적 정신적 힘이 없으면.
2: 그렇죠.
1: 그 어떻게 될까?
2: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1: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찬물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좀 이렇게 선의 맛을 아는 내가 예. 기본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2: 그러죠.
1: 3대력 중에서도 선미, 선의 맛을 드릴 정도, 맛을 알 정도가 되야만 3대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선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보면은 자령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 선의 맛을 길들이자고, 그 식당에 가는 시간도 5분이 남아있으면, 제가 5분, 저기, 그, 저기 소리 나겠고, 5분을 말, 딱 해놓고, 이 시간마저도 선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그 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 잘하셨어.
1: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신적 자주력도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니까 자령장성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 면을 잘 살펴서 자령장성의 길을 빨리 찾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2: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예.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지사 본인은 글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본인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진인은 어디에 그 있는가 정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2: 그 과거 세상은 임금 위주.
1: 네네.
2: 옛날은 양반 위주. 이렇게 그 본위가, 본위, 아까 그 누구 본위로 살았냐. 사람 본위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에서 아버지 본위로 살 거냐, 어머니 본위로 살 거냐. 사람 본위로 방향을 정하고.
1: 예.
2: 저 나라에서는 군주, 임금 본위로.
1: 중세전 때는 또 교회 본위.
2: 그러죠?
1: 네네.
2: 권력, 이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1: 네네.
2: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려면 세력 본위, 권력 본위.
1: 네.
2: 세상이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 본위의 세상이 과거에 됐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향상하고 인류가 진화하려면 지자 본위가 되어야 한다.
1: 네.
2: 그런 말씀이죠.
1: 예.
2: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자,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1: 네.
2: 대종사님은 대종사님 배우러 오면은
1: 네.
2: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나한테도 배우고
1: 네.
2: 나는 당신한테도 배운다 그런 말씀이 대중에 나오지
1: 네,
2: 않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와 같이 절대적인 지자는 없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마다 과학 면에서 도덕 면에서
1: 네.
2: 생활 면에서
1: 네.
2: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걸 인정한 거죠.
1: 네.
2: 가령 대중이 많이 모았으면은 그 중에 누군가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1: 네,
2: 있다.
1: 있죠.
2: 보는 거죠.
1: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중 의견을 잘 살펴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1: 네.
2: 선택해서 일을 취사하라. 그런 거죠. 지혜를 가장 우선으로 하라.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1: 도덕적인
2: 도덕적인 정신을 가지고
1: 예.
2: 보라.
1: 네.
2: 그게 지자다.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진리에 부합되었는가? 누가 더 사실에 적합한 주장을 하는가? 그런 그 지혜는 여러 방향에서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지혜는 우리 이제 원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 평화와 평등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니까 고렁뱅이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그 세속말에도 그런 것처럼 저는 고린이다 하면 그냥 다 버릴 것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측에서 나와요. 가난한 천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지혜로움을 택한다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할 때 그때 가장 훌륭한 지혜가 나오죠.

0: 오는 것이거든요. 또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가장 정신적인 수양을 온전히 해서 해명일 밝은 분.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본위로 하라. 첫째는 대중 본위로 해라. 네가 네 주장만 세우지 말고. 둘째는 그 면에서 과학적인 면 그러잖아요.
1: 네.
0: 가령 기계를 움직인다 하면 기계 움직이는 면에서 또는 그 사람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하는 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해서 취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0: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생각을 얼핏 하지 말고 즉발적인 생각 하지 말고
1: 네.
0: 굴려.
1: 네.
0: 자꾸 굴려서
1: 네.
0: 굴리는 생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생각 그 생각을 선택해서 해라. 그러니까 지자본이라는 말은 밖으로만 지혜로운 사람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도 내가 나를 믿고 가장 지혜로움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해라.
1: 네.
0: 그러니까 지자를 본위로 하라는 뜻을 우리는 광범하게 생각해야 돼요.
1: 아, 네.
0: 그래서 지혜로운 모양으로 자꾸 이제 발전해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수강하고 지혜를 받들면 자연히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지요.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면 평화가 반드시 따라와요. 평화가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요란해질 때는 어리석고 별거 없어요? 그냥 별것에 어리석어져 버려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한두 가지가 돼요.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면요. 지혜고 뭐고 소용없어요.
1: 네.
0: 딱 끌려가 버리죠.
1: 예.
0: 그래가지고 첫째는 정신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예요. 지자본이. 네가 네 자신이 지자가 되어라. 어두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
1: 예.
0: 또 사람을 거느릴 때 그런데 그냥 친불친. 친불친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자본으로 하지 않고.
1: 네, 네.
0: 사람을 선택하는데 친불친으로 해놓으면 그 단체는 망하는 거예요.
1: 네, 네.
0: 파벌이 생기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써야 단체가 평화롭게 잘 발전해 간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 천지 만물로 운행을 하는데 내가요. 월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겨울 초겨울에 네. 아, 새싹이 났어요 딱 파초든가 그저 그 푸르게 네. 딱 나오는 것이 딱 땅을 뚫고 올라왔어요 다섯 개인가가 여섯 개인가가 그래서 아 저거 큰일 났네 네? 큰일 났네 너 이제 겨울에 다 얼어 죽으려고 어찌 좀 초겨울인데 속옷이 나왔냐 그랬어요 그다음에 매서운 겨울이 왔어요
1: 네, 네, 네.
0: 어떻게 하는 꼴을 보자. 계속해서 꼴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땅에서 조금 나와갖고 추운 겨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들 않는 거예요. 땅에서 더 나오면 얼어요.
1: 그렇죠.
0: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얼지 않고 이제 봄이 되었지 않느냐. 봄이 해도 되었지 이제 잘 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천지만물의 지혜거든요. 그것이 천지만물의 기의 발현이지만은
1: 네.
0: 그것이 영지여요.
1: 그렇죠.
0: 잘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네. 안 얼어 죽고 지금 봄에 봄 기운을 탈 거란 말이죠.
1: 그 기운에 의해서 낙엽도 나오고 떨어지고.
0: 예. 그 말이 더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모체나무에 거지가 변기가 생기지 않도록
1: 네네.
0: 잘 마무리하고 딱 떨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사물을 보고 사람들 머리 쓰는 걸 보고 생활하는 걸 보고 특히 고락 어느 때 고가 돌아오고 어느 때 낙이 돌아오는가. 예. 그렇잖아요. 생사 어느 때 죽게 되고 어느 때 살게 되는가. 이런 모든 생사고라 그 문제, 수녀 그 문제, 언제 참 순조롭고 언제 역경이 돌아오는가. 이런 문제를 잘 숙고해 보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런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속마음에 가늠을 두고 잘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니까 안으로 나 자신도 그런 방향으로 밖으로 사람을 거느릴 때도 그런 방향으로 밖으로 경계를 대항할 때도 다 그런 방향으로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대중사님 법문은요. 네. 대중경에 보면 꼭 두 가지로 말씀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전제하고 네. 말씀을 해요.
1: 예,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1: 네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보나 이렇게 그 주자 본위가 돼야 되는데 네. 선동에 의해서 또는 이념적으로 그 다툼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선동에 의해서 대중에 따라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는 그 나치 하면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인데 그 나치당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절대적으로 낮에 연설을 안 해요.
0: 어허.
1: 밤에.
0: 어허.
1: 횃불을 들고 나와서 일단 횃불로 사람을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연단도 이렇게 엇비슷하게 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발코니에서 딱 이만큼만 나오고 모든 서치라이트가 다 그걸로 집중되게 분위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정신을 다 뺏게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0: 그렇죠.
1: 소리를 쳐놓으면
0: 혼을 빼가버리지.
1: 다 혼을 빼가고 아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야 됐구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0: 그냥 대중을 혼몽해드려.
1: 네네. 막 정신을 놓고. 빼버리니까.
0: 그러고 말고요.
1: 그런 것을 염려해서 대중들께서는 다 개인이 좀 똑똑히 잘 살아 똑똑해져야 된다. 지자 보니.
0: 지자라는 것은 열린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열린 사람. 또 지자는 밝은 사람.
1: 밝은 사람.
0: 열린 사람, 밝은 사람. 또 지자는 정의로운 사람.
1: 예.
0: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지자 본위가 되는 가정, 지자 본위가 되는 단체, 지자 본위가 되는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어요?
1: 네, 네, 네.
0: 밝은 방향으로.
1: 네, 네, 네. 네. 드디어 세 번째.
0: 네.
1: 사유 중 세 번째. 네. 타자녀 네. 교육.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0: 타자녀.
1: 네,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0: 타자녀 교육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1: 그렇습니다. 네, 네.
0: 해결될 문제고 아주 범위가 크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0: 타자녀인데. 과거에는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본위로 인맥 본위로 친가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은 그냥 노비로 살펴주지 않는 그냥 방관해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교육이 사회를 진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교육이. 이제 앞으로 사회가 좀 발전하면은 그 교육적인 불평등은 차차 해소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가정을 떠나서 사회,
1: 네.
0: 사회를 떠나서 국가,
1: 네.
0: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
1: 네, 네.
0: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은,
1: 네.
0: 세계가 일가족,
1: 네.
0: 사생일신, 이런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교육평등이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1: 네.
0: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럴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 네. 독일을 좀 자꾸 얘기했는데, 구텐베르크의 철자와 그 인쇄술에 의해서 성경이 보편화되고 책이 보편화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그 문맥에 눈을 뜨게 하는 크나큰 역할을 한 사람이 구텐베르크. 그런 분은 인류 전체의 지식평등을 줬기 때문에 그 상당히 영원토록 복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운동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0: 그러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네. 매우 혁명적인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렇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걸 하죠?
1: 네네.
0: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말씀이요.
1: 네네.
0: 근데, 모르고 지은 죄가 많죠.
1: 네.
0: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되 잘 아는 거.
1: 네.
0: 잘 알고, 네. 잘 알되 깨우쳐서 하는 거.
1: 예, 바르게 하는 거.
0: 예, 깨쳐서 네. 하는 거.
1: 네네.
0: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교화하고 같은 접목된 말이에요.
1: 네,
0: 교화하고
1: 교육. 네, 네.
0: 교육은 교화하고 접목된 말이에요. 참된 교육은 교화가 접목되지 않으면 참된 교육이 되지 않는다. 또 교화도 교육이 접목되지 않으면 참된 교화가 되지 않는다. 교육은 언어, 네. 과학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네. 교화는 정신,
1: 네.
0: 도덕
1: 네.
0: 이런 면이거든요. 원광대학 있지 않아요? 원광대학도 박길진 총장님이 원광대학 네. 도덕대학으로
1: 네, 도덕대학 맞습니다.
0: 그렇게 해놨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교육기관에서 도덕을 중요시하는 것은 교육은 도덕을 겸해야 된다.
1: 네.
0: 그런 걸 추진시키려고 하신 표현이거든요. 그같이 지금 타자녀 교육이라는 말은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부유한 사람이
1: 네.
0: 고난 있는 사람이
1: 네.
0: 세력가가
1: 네.
0: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풍기는 의미가 가장 커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가 단위로 전 세계 단위로 이런 운동을 펼쳐가지고 교육만큼은 모든 인류가 다 큰 거저기 없이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발전시켜 가야 얼마나 좋은 생각 아니겠어요?
1: 네. 자, 끝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나마 공도자 숭배만 좀 남았습니다. 그 공도자 숭배.
0: 간단히 다룰 일이야.
1: 그래도 이제 시간.
0: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도자 숭배.
1: 중요한 말씀. 네네.
0: 사연은 생각하면 다 중요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세상을 개벽하는데, 개벽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문이거든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 사요에 참 그 관계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죠. 공도가 뭔가.
1: 네.
0: 공도를 행한 사람은 누가 공도를 행한 사람이냐. 그 아니겠어요?
1: 네.
0: 제일 첫째는 자타우관을 벗어나서
1: 네, 네, 네, 네.
0: 전 인류 전 세계적인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포부가 크게 전 인류 전 세계를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1: 네.
0: 그렇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가장 크게 넓혀가지고 국한 없는 세계, 국한 없는 정신으로 힘써 일하는 것이 공도자다 이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면 나는 공도자가 못 되지 않겠냐? 내가 언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냐?
1: 네.
0: 내 위치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공도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1: 네.
0: 사실 전도실지는 다 공도자 아니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쉬운 말로 말하자면?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아침에 마당을 쓸어도
1: 네.
0: 나는 내 정화관 앞에 마당을 쓸지만은 나는 세계를 승리하는 생각으로
1: 그 말씀 아주 잘하십니다.
0: 이런 심경으로 썰지 내가 정옥 하나 배 마당을 쓴다는 생각은 없어요.
1: 저도 학교 다닐 때 예. 그 원광대 정문 넘어갈 때
0: 예.
1: 이게 세계를 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독일까지 갔습니다.
0: 우리가요 어릴 때 유년회 다닐 때 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때 저 황성으로 길이 나서 이름이 신장로예요.
1: 네, 신장로.
0: 신장로. 그걸 쓰라고 거예요. 우리 주임 선생님이 주사님이에요. 그걸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것들이 나가서 그때는 신장로가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1: 그렇죠.
0: 거기까지 마당을 쓸었어요.
1: 네, 네.
0: 대문가는 쓰는 거 당연하고 그와 같이 공도정신을 키웠어요.
1: 네.
0: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도라는 건 전무. 전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1: 네, 네.
0: 전무한다.
1: 네.
0: 살을 벗어나서 공에 입각해서 네. 그 일에 전무한다.
1: 네.
0: 그 말씀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런데 옛날에는 살을 버리고 공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그렇게 안 돼요. 뭐 그럼 어떻게 하냐? 사와 공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는 것도 나는 정남이니까 내 방 안에 있는 물건도 전부 공물이고 내가 하는 일도 전부 공사고 개인이라는 말이 생각을 안 해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사와 공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순수한 공인은요 사와 공이 없어요.
1: 네.
0: 순공이죠.
1: 그렇죠.
0: 이 사라고 하는 것이 다 공이에요. 이렇게 그게 그 표준은 우리 소태산 부처님이시거든요. 대종사님이세요.
1: 네.
0: 대종사님은 그야말로 사가 없는 분이시요.
1: 네.
0: 팔사님이 대종사님을 숭앙할 때
1: 네.
0: 우리 대종사님은 참 사가 없으시다.
1: 네.
0: 이거를 칭찬을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뭘로 보더라도 전혀 사가 없다. 이렇게 흠모하는 정신이 사무친다. 그런 표현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공과 사과를 분명해라. 그 말도 어느 한계까지지.
1: 네.
0: 공이라는 것은 공과 사과 없이 순공이요.
1: 네.
0: 순공. 그것을 지공무사라 그래요.
1: 네, 지공무사.
0: 지공무사. 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지공무사지요. 지공무사예요. 그리고 4대 강령의 무아봉공.
1: 네.
0: 무아봉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4대 종교 회의를 했어요. 대표자가 나와서 4대 종교 가운데 늘 그 종교에 가서 그 종교 대표자가 강의를 해요.
1: 네.
0: 근데 원불교에 개최할 때 대학전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학생이에요.
1: 네.
0: 학생으로 자고 이제 들어갔는데 승사님이 무아봉공에 대해서 했어요.
1: 아, 예.
0: 천도교 교령이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귀교에서 무아봉공을 최고 이념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아가 되면 뭡니까? 나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무아에서 본공을 뭐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실천도 되지 않을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사님께서 네. 이 무아봉공의 무아는 대야를 말하는 거다.
1: 대야.
0: 대야.
1: 큰 나.
0: 큰 나.
1: 네네.
0: 본래 사람들은 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는데 그 집착되어 있는 아를 버리라는 말이지
1: 네.
0: 그걸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대야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1: 네,
0: 하셔서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조용히 잠자버렸어. 그러듯이 그런 입장.
1: 네.
0: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1: 네.
0: 첫째 상이 없어요.
1: 네, 상이 없는데.
0: 예. 사람은요 조금만 직견이 좀 출중해도 상을 내요.
1: 네.
0: 조금만 무슨 사회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해도 상을 내요. 뭐 평생 잊지 않고 그 말만 해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아주 상을 딱 집착해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공도자 숭배의 공도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잘 네. 생각해서
1: 네, 네.
0: 공도 의미를
1: 예.
0: 좀 더 폭넓게
1: 예.
0: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뜻으로 잘 이해해서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1: 예.
0: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네 감사합니다. 공도 그렇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그 사요가 일상생육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0: 들어있죠.
1: 네네네네. 항상 그 일상생육법을 외우실 때마다 전체 세계를 전반 세계를 만들고 문화 세계를 만들고 원불교 세계를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일상생육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마음을 알아야 하고 생사를 초월하려면 생사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죄복을 임의로 하고자 하면 죄복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으려면 먼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위에 해를 세워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덕 위에 재를 써야 참 재주를 삼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재주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바탕에 정과 덕이 우선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운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부모 보은의 강령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후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를 하여 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업은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에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탄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며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무궁한 낙원 생활을 누리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